선거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 앞으로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한 표에 담아냈죠. 누군가는 기대를, 누군가는 변화를,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투표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숫자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바라보면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결과보다 참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일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선거와 현충일은 조금 닮아 있습니다. 선거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면 현충일은 과거를 향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일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삶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상호 라디오 전지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보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곡 띄웁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아쉬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공동체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되죠. 시민이 선택한 당선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 이것 또한 역시 시민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때로는 응원을 보내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광장으로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역에 대한 일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함께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네, 이한철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1회 현충일을 맞아서요,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호국 봉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모시고 호국 봉은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의 주요 업무 그리고 6월 호국 봉은의 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지청은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이석규 애국기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십니다. 저희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예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다양한 보훈 대상자분들이 전라북도에 한 3만여 명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한 15,000분 정도가 그 전북 서부 보훈지청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그런데 아무래도 그 6.25 참전유공자분들처럼 고령인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4세시고 또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평균 연령이 79세십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 서비스 등 노후복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돕고 예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고령인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먼저 올해 익산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보훈가족 두드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망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고령 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네. 또 비슷한 취지 사업으로 보부 안심콜도 있는데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로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이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즉시 안부를 확인해서 위기 사항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1: 네네.
2: 홀로 계신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사람과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보훈 대상자분들을 밀착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도 살펴보고 계시고 있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호국 보훈의 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0: 다음 추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전북일보사 주간의 전북 보훈 대상 시상식 및 정부 포상 전수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 유공자분들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주제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입니다. 이 주제 아래 저희 지청에서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과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가 궁금하네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제복 근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보가 쏜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보는 국가보훈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지킬 보, 희생과 공헌에 보답한다는 갚을 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보가 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과일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창의 영선고등학교와 부안 베이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쿠키를 구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소방관, 경찰관 분들에게 전달하는 응원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보보는 국가본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였군요. 다양한 감사 캠페인인데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함께 제복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취지가 따뜻하고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이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호국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먼저 미션 두 개가 각각 진행되는데요. 러닝앱이나 워킹앱을 활용해서 6km 러닝 또는 6만 보를 걷고 인증하시거나 현충시설 방문 인증을 하시게 되면 각각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가 600명을 달성하게 되면 보훈가족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드릴 예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기부까지 된다니 정말 뜻깊은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600명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6월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하게 될수 있게 된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0: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번영은 영웅들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 대상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주변에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시는지 살펴주시고 그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한번더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본부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청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평화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2026년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화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장애인 독서 복지 분야의 우수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도서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을 비롯해 수어로 소통하는 중급 수어교실, 손으로 전하는 소통,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 그리고 그림책과 식물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원의 테라피 꽃으로 엮는 마음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중급 수어 교실은 지난 4월 운영된 초급 과정에 높은 호응에 힘입어 개설된 심화 과정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년 이음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 전주 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 감기, 수리취떡 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 예술과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며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특히 덕진 호수를 배경으로 조성된 피크닉 존에서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천년 역사를 밤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전주시는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가명 등 전주의 대표 국가유산을 무대로 다양한 야간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야행은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8개 분야, 25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후백제 유적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견원대왕배 씨름대회, 역사기행 프로그램인 후백제 왕궁 산선행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경기전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 프로그램 좀비실록, 전주 향교에서 진행되는 추리 미션 향교괴담, 풍남문 앞 국악공연 뜻밖의 국악,
달빛 아래 차 문화를 즐기는 달빛 차회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초여름밤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국가유산 야행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인형극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한옥마을 인형극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마마무 포 플라워즈.

네, 마마무 포 플라우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된대요. 신청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6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이음 전주 4층 전주 인재 육성 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전주 인재 육성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인재 육성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문의 전화 063-283-5501번입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 테라피, 미술 치유, 마음 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 이해와 마음 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 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 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5일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송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됩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슬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게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 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 그루 그림 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15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J-Rabbit, Happiness.

네, 제이레빗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조원 듣고 계셨는데요. 935 라디오 전조원 어느덧 오늘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행정을 책임지겠지만 결국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겁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의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못하면 또 잘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쓴소리도 하고요. 또 잘하고 있으면 또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때또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현충일이죠. 제71회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이클립스 소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가파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얽힘은 수평선에 닿고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추억의 팝송. 웰컴 투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앤 DSB 메아리 리스너 에브리원. 그리고 추억의 팝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숙한 여인의 젊음처럼 초록빛 활기 넘치는 대자연의 풍광은 싱그러운 기분을 제공하고 있네요. 오늘도 추억의 팝송은 유명했던 명곡들을 모아 정다운 사연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추억의 팝송은 그동안 동경했던 연인 딜라일라, 톰 존스가 노래합니다.

속삭이듯 잔잔한 에버그린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버그린 상루스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언제나 상루스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세월의 바다를 영원한 사랑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아, 사랑은 알라그자처럼 포근하고 아침 공기처럼 신선하여라. 시잔 지역의 에버그린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변신한 조쿠커의 원체인 맛 핫은 활력소를 불어넣는 베스트 팝송입니다. 명쾌한 선율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추억의 팝송, 원체인 마이 핫, 내 마음에 스며드는 팝송 열광자 이상현 씨의 희망곡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 노래는 멕시코 이주민의 향수가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 음악 스타일로 작곡된 애절한 감정을 주는 웨스턴 칸트리 송입니다. 피시 히노우사의 돈데 보이, 어디로 가야 하나 보내드립니다.

정열을 불태우던 축제음악, 그때의 무도회를 생각하면 옛 추억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억의 팝송이 전해드리는 음악과 함께 그 옛날에 즐거웠던 흥겨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타완의 디스코 뮤직 핸스업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을 끝자락에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DSB에서 제작한 추억의 팝송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무정.

안녕하세요. 신은식입니다. 영화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옥같은 영화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첫 소절만 들어도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멋진 영화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음악 속으로 갑니다. 첫 곡은 8과 2분의 1입니다.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펠리니의 초현실적인 영화처럼 유쾌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니노 로타의 천재적인 행진곡입니다.

휘파람 소리와 일렉트릭 기타가 어우러진 엔니오 모리꼬네 표, 마카로니 웨스턴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으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석양의 무법자입니다.

서부 영화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곡입니다. 도입부의 총성을 흉내낸 독특한 사운드만 들어도 드넓은 황야와 결투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황야의 무법자 들려드립니다.

운명적인 사랑과 엇갈림, 그리고 죄회를 그린 로맨틱한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곡입니다. Love Affair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의 제목처럼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듯한 해방감과 기쁨을 주는 이탈리아 국민 깐소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입니다. 볼라레입니다.

0: di stare qua giù, nel blu degli occhi tuoi blu, felice di stare qua giù.
1: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그린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큰 감동을 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들려드립니다.

전설적인 테너 엔리꼬 카루소에게 바치는 이 곡을 또 다른 전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듣는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카루소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 두 사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전 세계를 감동시킨 크로스 오버 음악의 상징입니다.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명곡입니다. Time to say goodbye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잊지 못할 주옥 같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애틋한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0: 네. 저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의 중심은 서신동이 아닌 중화산동이다. 늘 중화산동만 바라보고 사는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중화산동에서 온 양춘미입니다.
0: 중화산동에서 오신 양춘미님. 자, 중화산동만 바라보고 사는 전주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1: 제가 중화산동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고요. 중화산동에서 산 지가 오래돼서 아마 중화산동이 저를 키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중화산동의 딸.
1: 네.
0: 몇 년째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1: 한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0: 아, 20년. 성년의 나이.
1: 네, 아,
0: 그렇죠?
1: 그러네요.
0: 20살.
1: 네.
0: 자, 사실 오늘 방송은 춘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닌데,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원래 출연하기로 하신 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흔히 펑크라고 하죠? 펑크. 펑크를
1: 펑크.
0: 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춘미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춘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1: 아, 다행히 약속이 없어가지고,
0: 네네.
1: 오게 됐습니다.
0: 제가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1: 네.
0: 다행히, 매일매일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녁 약속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은 다행히 약속이 없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와 방송 마치고, 내일 좋은 곳에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느 곳에 무슨 일로 가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이제 봄이 되고 막 꽃도 피고 철쭉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은 공치기가 참 좋거든요.
0: 아, 골프?
1: 딱, 네, 골프 치는 시즌이어서 장성에 있는 골프장.
0: 아, 장성? 전남 장성?
1: 네.
0: 홍길동의 고장 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홍길동의 무대 배경이 장성이래.
1: 아, 그래요?
0: 네.
1: 몰랐어요.
0: 장성 가시면 저기 골프만 치지 마시고, 그 장성군 가서, 홍길동의 그런 좀 이렇게 자취, 흔적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1: 조금 한 30분 빨리 가서 돌고 가면 더
0: 네,
1: 좋겠네요.
0: 구경 좀 해보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내일 날씨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월 거의 마지막 주.
1: 네. 근데 계속 더웠거든요.
0: 네.
1: 며칠 전에도 27도, 8도 이상 기온으로 너무 이상하다 하는데 내일은 한 17도, 18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운동하기 딱 좋은 온도.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 네,
0: 심해가지고 감기
1: 맞아요.
0: 조심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1: 네,
0: 아침에
1: 날씨.
0: 추워서 또 이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오면 오후에 덥고
1: 네, 맞아요.
0: 또 오후에 더울 거 생각해서 아침에 옷을 얇게 입고 나오면 감기 걸릴 것 같고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1: 네,
0: 건강 유념하셔야겠어요.
1: 네.
0: 그럼 내일 몇 분이서 함께 하세요? 네
1: 여기서
0: 분?
1: 그냥 동생이 같이 저 태우고 간다고 일단 출발은 둘이 합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참 매일매일 재미나게 살고 계시는 중화산동의 딸 양춘미님. 골프러버, 그렇죠?
1: 딱히 어쩌다 한 번씩 그래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 아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춘미님, 잠깐 못뵌 사이에 좋은 뉴스 혹시 있었나요?
1: 아, 여기에 소개시켜 드릴 만큼 좋은 뉴스는 딱히 없었고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일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0: 맞아요. 저희가 막, 뭐, 좋은 뉴스 없나, 뭐, 막, 기분 좋은 행복한 일 없냐, 뭔가 막 찾아다니지만, 정말 소소한 일상, 아프지 않고, 고민 없고, 그렇게 보내는 자체가 행복이다.
1: 맞아요.
0: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서울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광장시장이 또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외국인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 뒤 물을 달라고 하자 돈을 내라고 한 건데요.
1: 네. 물은 있어요? 아, 물. 얼마예요? 물 하나 주세요.
2: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
0: 지난 16일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유튜버 A씨가 러시아인 친구와 광장시장에 방문한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들은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만두와 잡채, 소주 한 병을 주문한 뒤 상인에게 물이 있냐고 물었고 2,000원에 유상 판매하고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는데요. 2,000원을 내고 건네받은 물, 라벨이 붙지 않은 500ml 페트병입니다. 오랜 한국 생활 동안 물값을 따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A씨는 의아한 마음에 한국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노점 상인,
2: 아, 외국 많아서?
1: 저희 한국인인데.
0: A씨는 KNN에 한국을 소개하고 싶고 한국적인 곳을 소개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상인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공분하는데요. 또 광장시장이 광장시장했다. 장사꾼들이 대한민국 망신을 다 시킨다. 이젠 네킹값도 내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물 한 병에 2,000원? 광장시장 돈 받는 이유 들어보니 황당이라는 뉴스입니다. 광장시장이라 하면 서울 종로구 종묘 근처에 위치한 역사가 있고 한국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라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인데요. 춘미님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4: 광장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는 데잖아요.
3: 네.
4: 이제 그 주변에 이런 데도 좋은 데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일수록 오히려 더 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주고 저렴하게 해주고 저희들 그 한국을 이미지를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좀 그래요.
3: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죠?
4: 네.
3: 자, 얼마 전에 제 이 아이가 서울 구경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4: 네.
3: 종묘, 그다음에 창덕궁 등 좀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
4: 네.
3: 그런데 광장시장 못 가봤네요.
4: 아, 그래요?
3: 네네. 네. 춘미님은 서울 가끔 가보신다거나 네. 서울에 대한 기억 좀 많이 있으세요?
4: 아니, 저도 서울을 자주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게 되면 그냥 약속한 그거 일만 딱 보고 오거든요. 근데 재작년쯤에 청계천?
3: 청계천.
4: 그쪽을 걷다 보니까 광장시장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3: 네네.
4: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갔는데, 막 뭘 사먹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도 유명하니까.
3: 네네.
4: 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온 적이 있어요. 한 번.
3: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인 만큼 크긴 크죠, 네, 규모가?
4: 네네. 엄청 네. 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청계천이 물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3: 아.
4: 산책하면서 그냥, 네. 그냥 아무 이제 생각 없이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3: 산책,
4: 외국인들이.
3: 도심 안에 있는 청계천이니까
4: 네네네.
3: 산책하기도 좋고
4: 네.
3: 산책하다가 배고프면 이제 광장시장 가서 음식도 사 먹고 쇼핑도
4: 네.
3: 하고 할 거 아니에요?
4: 네.
3: 네. 저는 전 직장 생활할 때 본사가 서울이어가지고
4: 네.
3: 전주에서 서울까지 뭐 회의 있고 하면은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기차가 편하더라고요.
4: 아, 네.
3: 화장실 같은 거 좀 이용하고 싶을 때
4: 아,
3: 기차는 뭐 달리는 중이라도
4: 네네네,
3: 그 안에
4: 맞아요.
3: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4: 네.
3: 그래서 기차를 좀 뭐 일 때문이긴 하지만
4: 네.
3: 원 없이 많이 타봤다?
4: 아.
3: 그런 기억이 좀 남고
4: 네.
3: 평소에 서울은 뭐 다니실 일은 없으시죠?
4: 네. 서울 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 사는 친구가 얼굴 보자고 하면 정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가지. 딱히 서울을 갈 일이 많이 없어요.
3: 그러니까 저같이 지방이 이제 지사가 있고
4: 네.
3: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좀 이제 왔다 갔다 해보긴 하는데
4: 네네네.
3: 만약에 직장이랑 생활권 자체가 전주라면
4: 네.
3: 서울 뭐 평생 못 가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4: 아마 진짜 일부러 나서지 않으면 갈 일이 없으면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3: 놀러 가러 가는 게
4: 네,
3: 아니면 뭐
4: 네.
3: 구경하러 간다거나.
4: 네. 그래서 저도 한국 살면서 외국인들이 서울 구경을 많이 오잖아요, 관광으로. 네네. 근데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 살면서 막 다른 데는 막 여행 다니면서 막 제주도 가고 일본 가고 막 베트남 가고 하면서 네네. 왜 서울은 잘 관광을 안 가지는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3: 저도 아이 때문에 몇 번 가봤고 앞으로도 갈 예정인데 네. 가봐야겠더라고. 아, 수도권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 네, 맞아요. 그리고
3: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많긴 해요. 네. 큰 도시인 만큼.
4: 그러니까 저도 막 좀 외국인인 것처럼 해서 서울을 한번 가서 관광을 해보고 싶어요.
3: 외국인인 것처럼? 네. 어느 나라 사람으로?
4: 아니.
3: 응? 어울리는 좀 외국 쪽이가 있을까?
4: 같은 전주 살면서 한옥마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3: 저는 자주 가요.
4: 아 그래요? 저는 한옥마을도 잘 안 가지더라고요.
3: 대만인 이미지가 어때요? 대만인.
4: 저요? 어. 저는 대만 일본 사람 같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었어요.
3: 아 그래요?
4: 네.
3: 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4: 어렸을 때.
3: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시골지로만 살 수는 없잖아.
4: 네 맞아요.
3: 서울지도 좀 가서 만나보고
4: 그래서
3: 해야지.
4: 그래서 멀리 갈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인 서울부터 한번 다녀보자.
3: 해외가 아니더라도.
4: 네. 예, 예. 얼마나 좋으면 외국분들이 그렇게 서울 관광을 많이 오겠어요.
3: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좋을 때 많습니다. 네.
4: 근데 이상하게 계획이 잘 안 짜지는데. 누구 안내를 좀 받고 가보고 싶어요.
3: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에 광장시장이 있다면 전주에는 무슨 시장이 있죠?
4: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시장,
3: 동부시장.
4: 옛날엔 동부시장도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동부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3: 아, 그래요?
4: 네, 네.
3: 이게 되게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시장 등이 네, 좀 먼저 네, 네. 떠오르네요.
4: 네.
3: 저는 가족과 주말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옥마을 네. 산책 겸 좀 들러보거든요.
4: 네, 네.
3: 한옥마을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나 봐.
4: 아,
3: 외국 관광객이 네. 참 많아졌더라고요.
4: 아, 저도 서울에서 친구가 지나는 길에 한옥마을 간다고 해서 네. 그 친구 얼굴도 보러 갈 겸 하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3: 네네.
4: 아주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온 게 단데, 이렇게 길을 걷는데 외국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3: 많아졌어요.
4: 네. 특히 서양?
3: 서양?
4: 네, 서양인 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동양인, 서양인 나누면 동양인은 중국에서 온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양인들은 티가 딱 나잖아요.
3: 아, 백인들이 네. 좀 많이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죠?
4: 네. 네.
3: 맞아요.
4: 네.
3: 저희 가족은 주 1회씩은 산책 겸 가니까 가보면 확실히 늘었다니까?
4: 네, 맞아요.
3: 그래서 그만큼 아, 전주 한옥마을이 많이 알려졌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데 네. 춘미님 저기 전통시장 좀 이용하세요?
4: 저는 전통시장 이용은 잘 안 하고요. 그냥 집 근처 마트를 이용하는 편이고
3: 네네.
4: 시장이다 하면 마지막 가본 게 작년 중앙시장 막걸리 축제
3: 네네.
4: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오. 갔는데 가서 앉아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다 보니까 더운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 시장에는 막 원피스 그런 거 싼 거 팔잖아요. 그거 하나 사서 그냥 갈아입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온팡 바가지 쓰고 나온 적 있어요.
3: 아, 가격이?
4: 네.
3: 시장이라면 왠지 좀 저렴할 것 네. 같은데.
4: 그냥 10,000원, 20,000원일 것 같은데 막 입혀주는 거예요. 어울릴 것 같다고 막 입혀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이겠지 하고 샀는데 80,000원.
3: 아니 근데 시장은 물론 이제 저렴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네. 요즘도 뭐 요즘 시대 시장에도 양질의 물건들 아니, 많지 않아요?
4: 아니요. 근데 그 8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막 거절을 못하게 막 입혀주시고
3: 네네.
4: 그 옷 사장 주인 사장님께서 카리스마가 탁 느껴지면서 막 거절을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입고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8만 원 주고 거절을 못해서 입고 왔다 그랬더니 이걸 8만 원 샀냐고. 진짜 조그마한 반팔 원피스였거든요.
3: 아, 사긴 사셨다는 얘기죠?
4: 네, 못 갈아입었어. 내 옷으로.
3: 강매 당한 거예요?
4: 강매까지는 아니지만 거절을 할 수 없게.
3: 아니, 춘미님 정도의 성격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4: 아, 저 잘 못하는데.
3: 어? 정말?
4: 네.
3: 겉보기와는 좀 다르시네.
4: 가지고 그 같이 갔던 동생들이 완전히 바가지 썼다고 하면서 저도 바가지인 줄 알았지만 거절을 잘 못해서 내 옷을 갈아입지를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아니 주부인 춘미님도 네. 더욱이 이제 지인들과 같이 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어쨌든 마지못해 구입하셨단 말씀이잖아요.
4: 네, 이제 옷 사러는 저 혼자 갔죠. 얼른 아. 얼른 반팔로 이제 싼 거 하나 갈아입고 아, 더우니까 네. 빨리 갈아입고 와야겠다 하고 혼자 갔는데 그랬죠. 누구 같이 갔으면 그런 바가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3: 아, 도중에 말리거나 이렇게 네, 좀 네. 하니까. 네. 아, 어쨌든 뭐 주부이신 또 춘미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좀 비싸 보였다.
4: 아니요.
3: 원래는 좀 저렴한 건데 어쨌든
4: 네, 네, 완전.
3: 너무 비싸게 샀다.
4: 네.
3: 바가지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4: 저도 느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느꼈고 그랬어요.
3: 참 어렵네요. 이게 전통시장 살려야 되는데.
4: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시장 여쭤봤냐면은 한옥마을 쪽에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진 만큼 네, 네. 뭐 남부시장 네. 근처에 또 중앙시장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4: 네, 맞아요. 그리고 가격표가 없잖아요.
3: 아, 시장에는?
4: 네. 옷 같은 게 막 가게를 들어가면 가격표 붙어 있는 옷이 없어요.
3: 아, 시장에는?
4: 네, 그래가지고.
3: 가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네.
4: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갔던 데는 가격표 없었고, 그 사장님이 노하우로, 이거 바가지를 씌워도 될 것 같아요.

0: 하는 거죠.
1: 그럼 이제 그 이야기로 한번 뉴스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0: 네.
1: 뉴스로 돌아와서
0: 네.
1: 시장 식당이든 도심 식당이든 한국 식당에서 물값 따로 받는 것도 없잖아요.
0: 네,
1: 저도
0: 없죠.
1: 지금까지
0: 우리나라에서.
1: 식당에서 뭐밥 먹으러 가든
0: 네.
1: 분식을 먹으러 가든
0: 네.
1: 물값을 낸 적은 없는데, 근데 광장 시장은 외국인이 많아서 물값을 받는다? 물론 우리 귀한 나라의 경우 물가 받는 식당이 있겠죠.
0: 네.
1: 하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식당에서 물값은 받지 않는데,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게는 바가지 씌워도 된다. 뭐 이런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인식 어떻게 바라보세요?
0: 너무 나쁘죠. 그럼 안 되죠.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얼마를 받더라도 외국인이라면 이제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으로 생각해서 목마른 사람 물을 한잔더
1: 오,
0: 주면
1: 맞아, 맞아.
0: 좋지.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받고 외국인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는 한국 정서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1: 너무, 그러니까, 이
0: 네.
1: 외국인에게 물가 받고, 그러니까, 뭐 시장이에요?
0: 네.
1: 그, 뭐, 분식집이야. 잘 되는
0: 네.
1: 분식집이야.
0: 네.
1: 한국 사람, 뭐,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막 음식을 먹고 있어.
0: 네.
1: 외국인에게는 물값을 받고, 그 옆에 먹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물값을 받지 않는다? 이거 대놓고 차별하고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요.
0: 네, 외국인들은 눈도 없고 귀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분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해가지고 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적인 걸다알 건데,
1: 오랫동안 거주한
0: 네, 어디서
1: 외국인들이니까.
0: 식당에서 물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뻔뻔하게 그냥 외국인인 것 같으니까 받았다.
1: 외모 생김새를 봤을 때.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건 앞으로,
0: 창피해요. 네.
1: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계속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0: 네.
1: 정직과 친절이 우선 아니겠어요?
0: 네, 그렇죠.
1: 장사 길게 봐야 합니다.
0: 네, 맞아요.
1: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0: 네,
1: 저희가 이제
0: 맞아요.
1: 해외여행 갔어.
0: 네.
1: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쪽 내국인들한테는 물값을 안 받는데, 우리한테 물값 달라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0: 아마
1: 저게,
0: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그런 차별을 조금이라도 받는다 싶으면 더 화낼 사람들일 건데. 네.
1: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물값을 받는다.
0: 우리나라
1: 내국인
0: 얼굴을 깎아먹는 일이죠.
1: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물값만이 아닐 거예요.
0: 그러겠죠.
1: 물값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들이 많을 텐데, 지역 경제 생각하면 외국 관광객 재방문율 중요하잖아요.
0: 네,
1: 한 번만 오고 안 올 면안 되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아
0: 그죠.
1: 너무 즐겁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0: 네.
1: 재밌는 체험 많이 했어.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와 가족과 더 많이
0: 네,
1: 데리고
0: 맞아요.
1: 와야지. 그럼 지역 경제 살아나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한국인 대하던 것처럼 좀
0: 네.
1: 장사해 주셨으면 하는
0: 오히려
1: 바람인데.
0: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한테 더 친절하고 잘해야 이제 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0: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너무 활발하니까 SNS나 뭐 리뷰 그런 것도 많잖아요.
1: 맞아.
0: 근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런 식이면은 오래 가겠어요?
1: 그러니까
0: 안 가죠.
1: 소문나, 요즘 뭐, 소문 전달이 빠르니까,
0: 네, 맞아요.
1: 정말 실망하고 안 좋은 가게, 뭐, 숙소다라고 하면은 금방 소문 퍼지고, 방문 안 하죠.
0: 카메라 없었으면 아 설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500원도 아니고 2,000원씩이나.
1: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다 녹음과 촬영을 하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
0: 네, 맞아요.
1: 그러게
0: 네.
1: 말입니다.
0: 아, 외국 관광객들한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가지 안 씌우고.
1: 맞습니다. 한번 보고 말 2년 아니잖아요. 뭐 재방문 계속 하게끔 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게 또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게 이제 재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좀, 소탐 대실이라고
0: 네, 맞아요.
1: 자전거 탐내다가 큰걸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0: 그죠.
1: 건좀안 했으면 좋겠어.
0: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장시장이어서 그렇지만 광장시장 모든 분들이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 않거든요.
1: 물론이죠.
0: 그 물값을 받은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마인드가 문제였던 거지. 좀 광장시장 자체를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시장 분들이 이런 걸 봐서는 앞으로 좀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정말 뭐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서 내놓은 음식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그냥
1: 네,
0: 무료로
1: 그렇죠.
0: 주시는 거고 하니까
1: 네.
0: 그런 걸로 괜한
1: 네.
0: 외국분들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요.
0: 자, 최민희 뉴스 관련 혹시 추가 말씀 있을까요?
1: 아니, 없습니다. 하고 싶은
0: 네.
1: 말을 다 했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써도 괜찮을까요? 각자 살아온 생활 방식에 따라 갈리는 뜨거운 난제죠. 그런데 이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연애 전선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자친구가 수돗물로 라면을 끓였다라는 사연을 두고 뜻밖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싱크대 옆에 생수가 있었는데도 굳이 수돗물을 사용한 남친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라는 작성자 A씨. A씨는 보통 라면이나 국은 먹는 거니까 생수로 끓이지 않느냐라고 물었죠.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일부는 먹는 음식인 만큼 생수나 정수기를 쓰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배관을 타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찝찝하다. 마실 물은 무조건 정수된 걸 써야 한다 등 나름의 근거도 펼치는데요. 위생과 맛을 고려하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를 반박하고 나선 네티즌들. 한국 수돗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만큼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연인한테 실망했다는 게 황당하다.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수가 더 위험하다 등 반박합니다. 위생 기준보다는 개인의 인식과 취향 차이가 반영된 논쟁인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별다른 처리 없이 음용 가능할 만큼 깨끗하기에 식수로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2: 네. 라면 끓일 때 수돗물 이해돼? 물 때문에 이별 위기인 커플. 재밌는 뉴스네요.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3: 이 뉴스 읽고 많이 웃었어요. 이게 그 남녀 간에 그게 물 때문인지
2: 네.
3: 사랑
2: 애정도의
3: 문제인지
2: 그렇죠?
3: 네. 이게 물이 중요할까요?
2: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3: 네, 물 핑계 되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수돗물 정수기 물. 저는 라면,
3: 네,
2: 차,
3: 네,
2: 국 끓일 때 네. 수돗물 받아서 사용하거든요.
3: 네.
2: 춘미님 가전 어떠세요?
3: 저는 정수기가 있어요.
2: 오.
3: 정수기를 오래 썼거든요.
2: 정말 오래?
3: 네, 정말 많이 오래 썼어요. 애기 낳기 전부터.
2: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지금 20대 중후반이잖아요.
3: 큰애가 30살.
2: 그 전부터?
3: 네.
2: 이야, 오래 되셨네.
3: 메이커를 몇 개씩 옮겨 다니긴 했지만 오래 썼어요. 네네네. 정수기를. 그래서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를 물을 받아서 쓰긴 하지만 친구네 집 갔을 적에 정수기 물 없을 때 수돗물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써요.
2: 그러면 대개에서 네. 가정에서는 정수기가 있으니까
3: 네.
2: 국 같은 거 끓일 때 정수기 네네네. 물 받으세요? 수돗물 받으세요?
3: 저 그냥 정수기물 받아서 쓸 때도 있고 급하고 많이 뭘 데쳐야 된다던가 하면 물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2: 네네네.
3: 뭐 시금치 데칠 때나 뭐 할 때는 근데 정수기물 받아서 데치기도 하지만 물량이 많은 걸 필요로 할 때는 수돗물 받아서 데쳐요.
2: 나오는 것도 콸콸콸 나오니까.
3: 네. 정수기는 쫄쫄 나오고 수돗물은 콸콸 나오니까 빨리 네. 받아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수돗물도 써요. 네, 꼭 뭐 수돗물을 뭐 안심하지 못해가지고 정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정수기는 그냥 음용할 때 그냥 물 마시는 물 위주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 요리는 수돗물 써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수돗물도.
2: 말씀하신 대로 네. 정수기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3: 네.
2: 춘미님 같이 한 20, 30년 사용해 오셨으니까.
3: 네.
2: 그러면 습관적으로 국 끓이거나
3: 네.
2: 뭐 차 마실 때도 정수기 물 자연스럽게 받아서
3: 네.
2: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3: 네. 그렇죠.
2: 그렇잖아요.
3: 네.
2: 뭐 수돗물이 좀 못 믿어서가 아니라
3: 네,
2: 오래전부터의 네. 습관이니까.
3: 네. 그리고 어차피 정수기 렌탈료가 나가기 때문에
2: 네.
3: 물을 많이 써나 조금 써나 그 정수기 렌탈료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할 때 정수기 물을 쓰긴 하지만 어쩔 때 바쁠 때는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야 될 때는 수돗물을 틀어서 씁니다.
2: 물맛이 다르긴 달라요. 어때? 저희 집은 정수기가 없어서.
3: 아, 수돗물을 끓여서 그냥 바로 음용한 적은 별로 없고 그냥 먹을 때는 정수기 물 또 뜨거운 물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2: 네네.
3: 그럼 바로 편리함에 의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는 않잖아요. 끓여서 마시잖아요.
2: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는 네. 우리 수돗물 네. 뭐 뉴스에 나왔듯이 깨끗하고 안전해서 그냥 네. 마셔도 된다고 하니까.
3: 마셔도 된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건 그 미생물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 자원공사에서부터 관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깨끗하지만 그냥 수돗물을 마시진 않잖아요. 뭐를 넣잖아요. 옥수수를 넣어서 끓이든 보리를 넣어서 끓이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끓이는 거를 좀 복잡하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바로 음용 가능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놓은 거예요.
2: 수돗물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네. 수돗물을 바다에서 그대로 드시진 않는다. 네. 만약 먹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끓여서 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 네. 근데 어떨 때 친구네 집 갔는데 정수기도 없고 끓여놓은 물도 없어요. 네네. 또 목이 말라요. 급할 때. 딱 한 번이긴 하지만 그냥 수돗물 마신 적도 있어요.
2: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인식차라고 해야 할까요?
3: 네.
2: 생수, 정수기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네. 수돗물로만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3: 네, 맞아요. 네.
2: 이렇다 할 문제는 저희들이 자라오면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네. 운동장 놀다가 네. 수도장 있었잖아. 수돗물 네. 나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물도 그대로 네. 마셨단 말이에요.
3: 아, 그래요?
2: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지 않으셨어요?
3: 기억이 잘 안 나요.
2: 아니, 저희는 초중고 시절에 그 운동장에 수도관 있어가지고 수돗물 틀고 그냥 마시기도 하고 했는데
3: 주번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왔던 기억은 나는데
2: 그런 것도 있었고 목마르고 더우고 하면 그냥
3: 맞아요.
2: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 마셨어요.
3: 아니 그 학교에서 엎어서 쓰는 정수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 초중고 시절
3: 그러니까 주번이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오면 그냥 바로 컵에다 마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수기 없었어요. 저희 초중고 때.
3: 그러네.
2: 수돗물 그냥 먹었다니까. 그래도 지금 잘 컸잖아요.
3: 맞아요.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꼭 물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2: 저는 수돗물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떠오르면서 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같은 네. 거 네네. 사용하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는 잘 안 먹게 되고 네. 정수기도 그 뭐라고 하죠? 바로 수도관 연결해서 나온 정수기 말고 이 통.
3: 네. 통에 석수 이렇게 엎어서
2: 통으로 엎어서 네, 그것도 맞아요. 플라스틱 통이잖아요.
3: 네, 맞아요.
2: 그래서 그것도 잘 손이 안 가는데 주민님의 집 있는 정수기는 수돗물 정수기인데 네, 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의식 안 하세요?
3: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2: 생수 마실 때나 뭐
3: 생수 마실 적에도 근데 그런 거를 하나서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음료수도 캔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병도 있고 하지만 항상 병 음료만 마실 순 없잖아요.
2: 그렇죠.
3: 캔도 마시고. 플라스틱에 있는 것도 마시고.
2: 플라스틱 용기가 워낙 많으니까.
3: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 읽었는데, 캔 음료는 알루미늄 캔이 있잖아요.
2: 네.
3: 그거는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3: 그러면.
2: 캔 음료. 네네. 네. 캔에 담긴 음료?
3: 네. 그게 알루미늄 그 미세 입자가 치매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래요.
2: 아.
3: 그렇다고 해서 캔맥주 안 마시지 않잖아요.
2: 캔맥주 맞아.
3: 맞아요. 딱 맨 먼저
2: 제가
3: 생각나는
2: 맥주.
3: 게. 네, 맞아요. 근다고 해서 맨날 병맥주만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극단적으로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네.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나 그런 거를 좀 따지면서 먹는 것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캔 음료도 많고 네, 맥주 맞아요. 포함해서 네, 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수 대부분 뭐 편의점이나 가면은 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게 더 많잖아요.
3: 플라스틱 아니면은 캔 아니면 병일 건데 네. 병만 찾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2: 그러니까.
3: 네.
2: 아하, 주변 환경이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매스컴에서는 매체에서는 네. 미세 플라스틱 많이 이제 문제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3: 그분들은 또 할 일이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하는 게 직업이니까. 네. 그분들은 그분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자기의 마음가짐? 내가 이거를 플라스틱 염려가 생겨. 그럼 그냥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조금 제 성격으로 봤을 적에는 좀 그런 걸막 예민하게 따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차 많이 있는 도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매연
2: 매연
3: 때는.
2: 때문에.
3: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걸어 다니는 그차 매연 많은 그런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뭐 미세 플라스틱 생각하면서 생수를 못 마시고 뭐 세균 생각하면서 수돗물을 못 마시고 그 한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 그래서 자기
2: 최소한의
3: 마인드.
2: 노력을 해보자는 거 아닐까?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자, 건강을 위해서.
3: 그거는 개인 각자가 본인이 알아서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2: 그러면 텀블러는 사용하세요, 혹시?
3: 전막 텀블러를 막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딱 공교롭게 얼마 전에 친구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2: 별다방?
3: 별다방 거 텀블러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2: 네네.
3: 근데 너무 예뻐요. 기존하고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사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2: 네.
3: 몇번 사용한 적 있어요.
2: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전에 비하면은 텀블러 많이
3: 네네.
2: 갖고들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수기 물이나 뭐 수돗물이든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도 캔 음료랑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음료수 덜 먹게 되는 것 같긴 해. 저도 텀블러는 평소에 쓰긴 하거든요.
3: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2: 그래? 그래요. 티백 차 드세요, 차?
3: 옛날에 많이 먹었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는 티백 차를 많이 이용했죠.
2: 티백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3: 녹차, 둥글레차.
2: 나온다고 하니까.
3: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먹을 거
2: 저도
3: 없다니까요.
2: 그래가지고 차를 좋아해서 티백 차를 즐기다가 미세 플라스틱 뭐라고 하길래 티백 차를 이제 안 사용하고 그 알곡들이라고 하나요? 그냥 옥수수알, 보리알 이렇게 주전자에 망에 담아가지고 끓여서 먹어. 티백 차.
3: 오래오래 사시겠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걱정 아니 계속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니까.
3: 저는 먹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살림을 하다 보면
2: 네.
3: 너무나 너무나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요리를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쓰레기더라고요, 다.
2: 플라스틱이 뭐 비닐 그런 거?
3: 비닐, 플라스틱, 특히 배달 음식 시켜봐봐요. 플라스틱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생각할 때 제가 쓰고 있으면서도 경악하거든요. 저 엄청 예민해요, 그런 거에, 솔직히.
2: 네네.
3: 환경적인 것들. 근데 나도 이렇게 조심하고 저 비닐 같은 거한번안 쓰고 헹궜다가 말렸다가 다시 또 쓰거든요.
2: 오, 정말요?
3: 네.
2: 어우, 칭찬해드립니다.
3: 위생장갑도 조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렸다가 다시 쓰고 그러는 편인데, 그거는 크게 생각했을 적에 이걸 조금씩 아껴야 전체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2: 네네.
3: 근데 누가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2: 대부분이야.
3: 대부분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조심해야 한,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조심해야지 내가 마시는 물한 병에 미세 플라스틱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 그 말씀하신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랑 배달 요즘 배달 많이 주문하니까 플라스틱 용기 얼마나
3: 뭘
2: 많아요.
3: 하나 쓸래도 다 비닐 안에 들어있죠. 뭐 하다 보면 다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한끼 식사를 챙길 때 제가 이제 베란다 쪽에 플라스틱 캔, 뭐 종이 그런 거그 재활용하는 걸 이렇게 분리수거 그걸 보면은 그걸 버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데 생각했어요. 한 끼를 식사를 챙기는데 와,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
2: 배달 시켜 먹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3: 배달을 한 번씩
2: 플라스틱
3: 시키잖아요.
2: 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
3: 그러면 제가 평소 쓰는 것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해요.
2: 아니, 훌륭하신 거라니까요.
3: 누구 음식 줄 때, 그 배달 씻어놓은 거에다 주면 다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누구 뭘 갖다 주거나 할 때, 그 씻어놓은 배달 그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요즘 뚜껑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걸 쓰진 않지만 누구 이게 음식을 갖다 줄 때나 뭘 나눌 때 그걸로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딱 주고 안 받으면 되니까.
2: 네. 어쨌든 플라스틱 용기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3: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자연환경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해도 네. 이미 우리가 너무 일상 깊숙이 네. 플라스틱 용기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안 쓸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3: 맞아요.
2: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을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춘미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나 하나 그 플라스틱 용기 안 쓰고 네. 자연 생각한다고 해봤자 네. 99명의 사람들이 다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면 나 혼자가 안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지구 네. 환경이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
3: 그러니까.
2: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99명의 분들이 네. 너 하나 그거 안 쓴다. 우리 네. 나머지 다 쓰는데 네. 뭐 자연이 바뀌겠어? 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거야. 같이 죽자는 얘기.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까지 제가 살아있는 단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치만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변 날씨나 그런 거 보면. 근데 다음 생 우리 애들이 살아갈 지구니까 근데 플라스틱이 너무 싸잖아요. 비닐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버리는데 저는 그거 돈으로 따지면은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려서 쓰고 두 번도 쓰고 싶고 세 번도 쓰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면은 못 쓰지만 많이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2: 시민의식에 기댈 게 있고 국가가 네. 강제해야 할게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3: 네, 네.
2: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나 뭐 자연환경에 관련된 것은 네. 시민의식에 기대기에는 네. 너무 이제 이기적인 생각들과 또 집단, 네.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바뀌진 네. 않고 네. 국가가 강제해서 네. 앞으로 내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금지 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네. 바뀌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세상 이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한테는 강제적으로 막 써라 말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저 자신 말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거죠.
2: 자기만족.
3: 네, 제가 그냥 제가 알아서 스스로.
2: 순미님과 같은 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3: 그러면 정말 좋겠죠.
2: 네. 이야기가 이제 자연환경까지 너무 튀었는데
3: 아,
2: 자 뉴스에 언급했듯이
3: 네.
2: 우리나라 수돗물 관리 잘 되고 있어서 그냥 마셔도 네.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3: 네.
2: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2: 저는 작년에 네. 맑은 물 사업소인가 길 거예요. 전주시 수돗물 관리하는 곳
3: 네, 네.
2: 맑은 물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수질 검사인가?
3: 네.
2: 그 신청하면 무료로
3: 네.
2: 그 세대 방문해가지고 네. 수돗물 깨끗한지 이렇게 검사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3: 네.
2: 그래서 우리 집은 뭐 괜찮다고 네, 결과를 네. 받아서
3: 네.
2: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네. 수돗물 더 안심하고 사용할 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수기만
3: 네.
2: 막 고집하는 분들 계시다면
3: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K-워터라고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물 좋은 걸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수질 관리 잘 되고 있다니까
3: 네.
2: 한번 좀
3: 믿고
2: 믿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네. 이제 이 남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문제는 그 핑계인 것 같고 다른 애정 전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다른 꼬라지가 보기 싫었을까?
3: 네. 물 핑계를 댄 것 같으네요. 물 핑계 안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주민님은 만약 자녀가
3: 네.
2: 다 성장했으니까
3: 네.
2: 미래 배우자,
3: 네.
2: 연인, 그 뉴스와 같은 상황으로 다퉜어
3: 네.
2: 자녀가
3: 네.
2: 미래 배우자나 그 연인과
3: 네.
2: 미래 배우자가
3: 네.
2: 꼭 생수,
3: 네.
2: 정수기만 사용해야 한대.
3: 네.
2: 그럼 엄마로서 어떤 좀 조언 혹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3: 저는 별로 자녀들 그런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지만 지금 사회자님께서 여쭤보니까 말씀을 한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정수기 생수 있으면 쓰고 없으면 수돗물 써라. 그럴 것 같아요.
2: 아, 그 아이가 좀 어릴 적부터 정수기에 익숙한갑다.
3: 네.
2: 뭐 그렇게 네. 코한데 어떡하겠니라고 네. 할 수도 있고
3: 네.
2: 아니면 수돗물보다 정수기 생수
3: 네.
2: 사용이 비쌀 것 같으니
3: 네.
2: 그 돈은 지가 내라고 해라. 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2: 아니면 이제 네. 결혼 생각까지 있으면 결혼은 현실인데 네. 그렇게 꽉 막혀서 네. 어떻게 그 애랑 결혼 생활을 할래?
3: 네. 만약에 그 물, 지금 물로 의견 차이가 좁히지 않고 막 서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 같으면 물이 잘했네 하고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 춘미님이나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이 좀 어느 정도 돼가잖아요.
3: 네.
2: 그러면 예전에는 그 배우자 뭐든 뭘 하든 좋아 보였는데
3: 네.
2: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되고 서로 익숙해질수록 네. 별거 아닌 게 막 미워지고 좀 싫어 보일 때가 있잖아.
3: 저는
2: 그럴 수 있을 것 같게 물 하나 가지고 나는 그냥 수돗물 끓여 먹으면 되는데 네. 당신은 꼭 생수랑 정수기 써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싸우고 괜히 또 그게 크게 번질 수도 있지 않아? 결혼 생활이라는
3: 저는 그런, 게? 그런 거는 인생에 완전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생수냐 수돗물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2: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결혼 생활 오래될수록 작은 거 가지고 다투고 또 크게 번지신다면
3: 저는 그냥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2: 대인배다?
3: 생수 먹고 싶다 그러면 생수 먹으라고 하고 수돗물 먹고 싶다 그러면 수돗물로 요리해 주겠습니다.
2: 아 정말요? 네. 다 맞춰주겠다?
3: 네.
2: 훌륭하다.
3: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가 많은데 이 물 가지고 싸워요.
2: 아 그래요?
3: 네.
2: 행복한 가정이시겠다.
3: 만약에 제가 수돗물을 못 믿고 막 정수기 생수만 의지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수돗물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2: 네.
3: 막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딱 정말 물 가지고만 그렇다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2: 이야, 춘미님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참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남편분이 수돗물로 뭘 먹든 정수기로 뭘로 먹든 네. 춘미님께서 다 맞춰주신다고 하니까
3: 네.
2: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3: 아니, 부럽사옵니다.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이게 싸울 일인가요? 진짜? 얼마나 세상에 큰일이 많은데.
2: 알겠습니다.
3: 네.
2: 가치관의 충돌은 일상생활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네. 생수와 정수기 사용에 뭐 익숙한 가정은 물하면 생수와 정수기가 떠오를 네. 것이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수돗물이 떠올 테니까 그렇잖아요. 일상 곳곳에 기술 발전과 가치관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충돌이 잦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2: 추미님 뉴스 듣고 좀 마음이 쓰이는 두 가지 뉴스 중에 어느 쪽이 좀 쓰이셨을까요? 물? 아니면은 거기 바가지?
3: 물은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합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진짜 이해를 서로 못하면 서로 각자 먹고 싶은 물 먹으면 되잖아요.
2: 국은 같이 따로따로 끓일 수는 없잖아요.
3: 국 조금 수돗물로 끓여서 먹든 생수로 끓여서 먹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걸 싸워요. 그거는 문제 아니고 그래도 크게 봤을 적에는 광장시장 외국인한테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이슈가 더 저는 크게 느껴지네요.
2: 뉴스에서는 뭐 광장시장입니다만 전주도
3: 네, 맞아요.
2: 여러 시장이 네네, 있으니까
3: 네네, 네네.
2: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2: 전주 더 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네.
2: 괜한 저기 바가지로
3: 네, 맞아요.
2: 외국 관광객들이 좀 발길이 끊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3: 네, 네, 맞아요.
2: 네.
3: 그리고 옛날부터 전주는 양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양반 쓸데없는 욕심 같은 거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2: 어쨌든 뭐 춘미님은 시장 가서 좀 바가지를 당했다.
3: 아, 그분이 딴 나라에서 오셨나?
2: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3: 네.
2: 마쳐야 하는데 혹시 못한 말씀 있을까요?
3: 없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3: 네.
2: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중화산동 해바라기 양춘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at me. Look at my cat. Miss Nova 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2: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 지글러.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광훈,
1: 유광수의
0: 전주 유니버스.
1: 여러분은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목표를 위해 노력했지만 벽에 부딪혀 좌절한 적이 있나요? 오늘 소개할 위인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끝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누군지, 어떤 도전을 극복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 네, Wave to Earth의 Daisy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병약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평범한 삶을 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움을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끝없는 호기심과 과학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기차에서 신문을 팔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신문을 파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차의 화물칸 한쪽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 각종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험 중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기차 승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에디슨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기차에서 실험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승무원에게 맞아 한쪽 귀에 청력을 잃게 되죠.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지속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갔죠.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자, 혹시 우리 광고 대표님은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1: 뭐 누구나 그렇듯 에디슨은 발명왕, 전기와 예, 그 전구의 아버지
0: 아,
1: 요 정도요.
0: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뭔가 그 위인전에서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그게 또 아니잖아요.
0: 아니더라고요.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1: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는가?
0: 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뭔가 전기를 발명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은데.
1: 이 전구라는 거에 대해서
0: 네.
1: 그 전기와 동일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왜냐면 뭐 전기를 보여줄 만한 게 전구가 제일 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참, 에디슨,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좀막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1: 네.
0: 진짜 저희가 저번 달 위인이 이제 링컨이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링컨보다 조금 더 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맞아요. 이 천재는 자기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천재들의 고집.
0: 저도 있죠.
1: 그렇죠. 내 분야에선 천재인 거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게 좀 언제나
0: 네.
1: 그렇듯 이런 분들은 그 삶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맞습니다.
1: 또 시작할 때 드렸지만 언제나 그렇듯 또 힘들게 사셨어요.
0: 아니,
1: 우리 다들 그렇게
0: 그쵸. 다들 뭐,
1: 너무 힘들게.
0: 힘들고, 그리고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다는 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이게.
1: 네네.
0: 그래서 참, 그 사실 이 시대에 한쪽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1: 그러겠죠.
0: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아프면 죄라고 했을 정도로 어떤 이 장애가 굉장히 좀
1: 맞아요.
0: 이렇게 인정이 되지 잘 않던 시대인데 이때 또 어린 나이에 청각을 잃으면서 또 그럼에도 열심히 어떤 연구나 이런 실험을 지속했다는 거에 일단 그 집요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1: 일단 어린 나이지만
0: 네.
1: 네네 그렇게 돼서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됐으면 그렇게 청각 장애를 앓게 되면서부터 좌절하고
0: 그쵸.
1: 그랬다면 또 지금 에디슨은 없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차장이죠? 차장한테
0: 아, 예.
1: 얻어맞으면서 네, 청각을 잃고
0: 아.
1: 그때부터 사람과의 교제를 끊었대요.
0: 아, 그래요?
1: 상처는 받은 거죠.
0: 아, 그쵸.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 상처를 받고 요즘 같으면 그 컴퓨터나 이제 TV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돼 있으니까 하루
0: 네.
1: 종일 핸드폰만 해도 시간이 막 가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렇게 사람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거는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자기가 잘하는 거,
0: 아,
1: 연구에
0: 발명.
1: 몰두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비약적으로
0: 참.
1: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0: 성장하게 됐군요.
1: 근데 또 차장을 또막 마냥 욕할 건 아닌 게 이게 이제 또그 기차에서 실험을 할수 있게 또 내준 건데
0: 하긴
1: 실험을 하다 불을
0: 그렇죠.
1: 일으켰잖아요.
0: 또 아예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험하고 있다는 걸.
1: 이게 저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차장이 그 회사와 그 기차 차장이니까 네. 이제 뭐 일단은 기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또 책임을 그쵸, 책임이 지겠지만 있겠죠. 이게 또 딱하게 여겨서 이렇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본인 임의로 그렇게 네. 내줬는데 불이나?
0: 불이나?
1: 그러면 이제 화날만은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못 참죠. 자, 그 또 찾아보니까 이 추금기라는 것도 에디슨님이 개발하셨다고
1: 맞아요,
0: 설명하셨다고. 그러니까 추금기라 하면 이제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스피커 같은 느낌이죠.
1: 그렇죠.
0: 그 옛날에 그 엄청 큰 나팔처럼 생긴 거 맞아요. 아시죠? 그 옛날 영화 막 보면 나오는 이제 그 음악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추금기를 또 발명하셨고 그러니까 왜 발명왕인가 했더니 특허의 개수만 한 1,3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1: 맞아요.
0: 아, 이때도 특허가 있었다는 게 1800년도인데 이때도 특허가 있었다는 게 참 역시 선진국이 아닌가.
1: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구와 추금기랑 몇 가지가 있지만 네네. 그 수많은 이런 발명품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당시는 그 시대상이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명왕이라고 하는 게
0: 네.
1: 어떻게 보면 괴짜인데
0: 아 그렇죠.
1: 수시로 계속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에디슨이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발명왕들이 좀 그런 거였죠. 시대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거를 발명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직업인 거예요. 돈벌이. 내가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아내면 팔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그래서 그때 발명가가 꽤 많았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0: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랑 다른 게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발명을 해내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돈이 된다는 건.
1: 그렇죠. 사업가들이 또 이제 그걸 사면.
0: 아, 그렇죠. 네가 그걸 만들었구나. 그래, 뭐 너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좀 삼아 이런 느낌이라면.
1: 그렇죠.
0: 1800년대 우리나라라면 쉽지 않다.
1: 1800년대면
0: 누구한테 뺏기고.
1: 그렇죠.
0: 네, 양반들한테 뺏기고. 뭐 이렇게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뺏기고 아마 좀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또 많은 발전이 있는 데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의 자유와 어떤 이런 지식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네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들은
0: 네.
1: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 든 게 이제 우리나라였다면. 그걸 뺏으려고 하고
0: 그렇죠.
1: 기업에서 맞아요. 산다는 명목하에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1: 아.
0: 자꾸 그 옛날 우리나라가 자꾸 대입이 돼가지고 아,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좀 뒷북이긴 한데 네. 너무 이렇게 보셨어요?
1: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아직.
0: 아, 보셔야 됩니다.
1: 네네.
0: 아 너무 재밌고 약간 우리나라가 옛날에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에디슨 얘기해서. 혹시 부인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1: 네, 근데 저도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0: 네.
1: 이제 에디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제 그 발명품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구라는 거에 대해서
0: 그쵸.
1: 더 인류의 그 밤을 밝혀줬지만 그 밝혔다는 점 그걸로 끝났다면 뭐 이제 그냥 에디슨은 전구 이렇겠지만 사실 이 전구 실험 중에 발견한 에디슨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에디슨 효과라는 게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0: 네.
1: 열전자 현상으로서 이제 연구가 됐던 거죠. 에디슨의 그 전구 실험 중에 있었던 그런 뭐 이론들과 뭐 이런 부분이 20세기 들어와서 열전자 현상으로서의 연구할 때 바탕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연구가 진공관을 만드는 데 응용이 됐대요.
0: 야.
1: 예. 네, 그래서 전자공업의 발달에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거는 인류의 한 획을 그은 거죠, 사실.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구를 발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실패를 했다고 써 있잖아요.
1: 그렇죠.
0: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그 실패들이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들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뭐 진공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뭐 에디슨 뭐라고요? 효과?
1: 에디슨 효과.
0: 에디슨 효과 같은 것도 어쨌든 찾게 되고 그래서 딱 보면 정말 당시에는 실패라고 느껴지지만 이 실패를 또 다 방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네. 딱 잘 집어주셨네요. 이번 주제를.
1: 그럼요. 이거 외적으로도
0: 네.
1: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에디슨이 이제 발명하고 그 발명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0: 그럼,
1: 또 이제 네. 후에 바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0: 아니, 그거는 노래 한 곡 싹 듣고 다음 이야기 또 나누면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그렇게 하시죠.
0: 네, 그럼 이번 노래는 또 우리 광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코드 쿤스트의 에디슨 노래 듣고 있겠습니다.

Cold calls. Knocks.

0: 로드 쿤스트의 에디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청각 장애까지 겪었지만 학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식을 쌓았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세계를 바꾸는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1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전기를 이용한 조명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방법이 효과가 없음을 발견한 것 뿐이다 라는 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명언을 남겼고요. 전구 개발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켜는 것은 오직 촛불이나 가스등 뿐이다 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디슨의 전구 아이디어를 미친 소리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디슨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며 연구를 중단할 것을 권유했죠. 그러나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고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실험실 바닥은 타버린 필라멘트와 실패한 시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나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적절한 필라멘트 소재를 발견하고 또 실용적인 전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전구는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에디슨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닌 세상을 바꾼 개척자로 기억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실패해서 나왔던 진공관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 1000번의 실패 안에 다 들어 있었다.
1: 그렇죠.
0: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아까 이 명언이 또 귀 또 와닿았습니다. 이 1000번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 1000번의 방법이 효과가 없음을 발견한 것뿐이다. 결국 과정이라는 거죠. 너는 이 실패라는 거 저희가 뭐 그동안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저는 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에디슨이 이런 발명품 외에도 네. 많은 명언, 어록을 많이 남겼잖아요. 사실 좋아요. 근데 에디슨은 대학에 강의를 되게 경멸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경멸했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시스템은 두뇌를 하나의 네. 틀에 맞추어 가고 있다. 그래서 독창적인 사고를 길러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네.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의 강의들을 경멸했던 거죠. 독창적인 사고를 길러내지 못하게 틀에 갖춘다. 그렇게 날카롭게 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0: 가족들을 잘 키웠으나 또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또 소홀했다라고
1: 근데 어떻게
0: 해요.
1: 보면 본인이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0: 네.
1: 그 교육법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0: 그렇죠.
1: 하거든요.
0: 저 같아도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자기는 천재였고
1: 아,
0: 뭐
1: 그렇죠.
0: 아니 뭐 아들들도 천재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천재들이 오히려 가르치는 걸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1: 맞아.
0: 네.
1: 내가 해왔던 게 이제 그쵸.
0: 그쵸.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1: 보통 그래서
0: 네.
1: 스포츠도 그렇고 이제 스타 출신 스포츠 선수들이
0: 네.
1: 그 감독 역할을 했을 때 많은 확률로
0: 맞아.
1: 감독으로서는 성공을
0: 실패하죠.
1: 못하는 이유가 요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못해라고 하지만 그건 본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고
0: 맞아요.
1: 일반적인 선수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0: 어렵죠.
1: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본인이 집에서 어머니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0: 네.
1: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0: 아,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0: 결과물이죠. 네.
1: 생각하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 일단, 뭐, 전구 얘기가 가장 뭐 많지만, 보니까 뭐, 전화 송신기, 뭐, 이런 것도
1: 맞아요.
0: 만들고, 굉장히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송신기는 거의 이제 안 쓰고 있지만, 어쨌든, 한 10여 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쓰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이분이
1: 그렇죠.
0: 만드신 것들이 꽤 많아요. 전구 사실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필라멘트 전구도. 지금 다 LED 등으로
1: LED로
0: 쓰니까.
1: 이제 교체가 되고 수명이 길다 보니까
0: 아,
1: 싸고.
0: 그쵸, 그쵸.
1: 근데 사실 LED도 LED 직전까지는 거의 뭐 이제
0: 필라멘트 쓰죠.
1: 백열등이나 뭐 이제 형광등 뭐 이렇게 나뉘었긴 하겠지만 뭐 백열등 역시
0: 네.
1: 이렇게 에디슨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요즘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해가고 더 가성비를 찾다 보니까 이제
0: 네.
1: 에디슨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게 아닌가.
0: 맞아.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새 또 빈티지가 유행이었었고, 지금도 뭐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필라멘트
1: 그쵸.
0: 전구를 어떻게든 구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필라멘트 전구가 주는 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약간 그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필라멘트 이렇게 좀 달궈져
1: 그쵸.
0: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 전구가 이쁘더라고요.
1: 보통 이제 LED도 많이 쓰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밤에 빛이 환한 거보다는, 살짝 이 노란 조명이 은은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조명 전구는 다 필라멘트입니다, 사실.
0: 아, 그래요?
1: 그런 필라멘트가 많아요. 이렇게 빛을 밝히고 노란불이 이제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0: 진짜
1: 많더라고요.
0: 참 그걸 잘
1: 또 이제
0: 만들었습니다.
1: 불이 나가면, 보면 이제 그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고.
0: 근데 그러면 필라멘트만 갈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1: 그거는 이제 뭐, 싹, 뭐 새로 사야죠, 이제.
0: 아, 전구 자체를?
1: 알을. 전구화를.
0: 아, 그러네요. 맞네. 필라멘트를 갈 필요가 없구나.
1: 그렇죠.
0: 아, 제가 너무 원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군요. 예. 자, 이제 뭐 전구를 떠나서 이제 제가 아까 명언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한 걸음도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그렇죠.
0: 아, 혹시 광호 대표님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목표가 있으십니까? 2025년?
1: 목표.
0: 네.
1: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0: 아하.
1: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는 거. 저는
0: 또 올해 많은 또 도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1: 뭐 이제 언제나 그렇듯 매년 또 도전은 있으니까.
0: 네.
1: 최근에 그런 제가 스포츠 스타들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를
0: 네.
1: 되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해야지 뭐할수 있겠어라고 되게 도전치를 이렇게 받았을 때뭐 되게 무표정하게 뭐 인생이 매번 도전이었으니까요 이러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인상을 되게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도전이라는 거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뭐 도전한다고 실패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뭘라도 해야 남는 거니까.
0: 맞습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뭐라도 해야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니까
1: 그렇죠.
0: 예, 올해 많이 실패하시고 또 많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니, 실제 에디슨이 그한
0: 네.
1: 이야기 중에 상상력과 큰 희망, 굳은 의지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뭐또 말이 있어요.
0: 근데
1: 성공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0: 맞는 말이네요.
1: 본것 중에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발명을 하다 보니까 상상력과 희망을 품고 그게 흔들릴 때 의지를 가지고
0: 야.
1: 끌고 나가야 된다.

0: 맞아요. 근데 제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요즘 그 하버드에 강의하시는 그 의사들의 의사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우리의 뇌가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늙을 때까지 뇌가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뇌 속에서 그거에 관련된 신경망이 계속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뭐 부정적인 것들, 내가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면 실패에 관련된 그런 신경망이 생기는 거고, 내가 나중에 뭐 백만장자가 되는 꿈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 그런 긍정적인 신경망들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뇌 속에. 그래서 그세 가지 상상력,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이 성공한 모습을 좀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의지가 있으면 이 뇌도 우리의 성공을 돕는다. 그래서 좀 요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1: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0년? 10년이 뭐야? 더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한창
0: 네.
1: 그 긍정적인 생각,
0: 아.
1: 파저티브 띵킹이라고
0: 근데 그게 진짜.
1: 조엘 오스틴
0: 아, 그래요?
1: 목사가 지은 그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그책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0: 저는 안
1: 사람들이
0: 본
1: 막
0: 것 같아요. 네.
1: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긴 했는데,
0: 네. 근데 과학적으로
1: 맞는
0: 증명이
1: 것 같아요.
0: 됐습니다.
1: 그니까.
0: 네, 진짜 이
1: 맞아요.
0: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래서 또 이제 에디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저희는 노래 하나 또 듣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핑크 블루 듣고 오셨습니다. 가수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 네네.
0: 제가 못 읽겠어요. 이게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핑크 블루라는 곡 듣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에디슨이 이렇게 뭐 들어보면 전거를 만든 후에 굉장히 승승장구했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이 고안한 전구는 직렬 방식의 전기 송전이었는데. 곧 이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병렬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웨스팅 하우스에
1: 맞아요.
0: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때 이 에디슨이 흑역사라고 할 만한 굉장히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3년 우리 시카고 만국박람회 전력 공급 회사 공개 입찰에서 이 회사에서 패배 이 회사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전기, 에디슨 발 전기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발명품들로 여전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되고 있고,
1: 그쵸.
0: 그리고, 에디슨이 죽었을 때인가요? 그가, 죽은 날, 이제 1937년 10월 18일인데,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1분 동안 전기불을 끄고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 정도로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1: 맞아요.
0: 하는데, 결국 에디슨의 삶을 보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가 가장 일생일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전구가 그리고 그 전기가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듯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 어떤 장점이나 내이 인생을 거는 일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그냥 실패와 끝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뭔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잘 돌려보면,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좀 교훈으로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상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1: 네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뭐그
0: 네.
1: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제
0: 그쵸.
1: 전해오는 이야기 때로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뭐, 좀 치졸한 방법이라도, 뭐, 그 당시 그 경쟁사 회사에서는,
0: 네.
1: 뭐,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 만든 본인들이 발명을 한 거고,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서 에디슨이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를 알고 있지만,
0: 아하.
1: 당시 뭐 이제 경쟁 업체 만약에 뭐 전기가 있었다면 그걸 또 읽다가 에디슨 참 나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아 제가 기억으로는
0: 네.
1: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제 또 들었었을 때그 당시에 그 경쟁사 소송을 함께 그 진행을 하던
0: 네.
1: 경쟁사의 쪽 대표의 이제 심정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0: 그쵸, 그쵸.
1: 답답한. 본인도 본인의 나름대로 발명을 했고 그거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부정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했다라고
0: 맞아요. 또,
1: 또 하더라고요.
0: 이, 그거 보니까 마침 이 에디슨과 대결했던 그 반대쪽 회사의 대표 이름이 테슬라였네요.
1: 맞아요,
0: 니콜라
1: 테슬라예요.
0: 테슬라라는 분인데.
1: 테슬라가 그 발명한 것도
0: 네.
1: 그아 제가 지금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은 또 발명품이 있어요.
0: 한번
1: 테슬라죠.
0: 찾아보시죠. 제가 뭐좀 읽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일론 머스크 씨 회사 테슬라가 아마 이분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1: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0: 왠지, 근데 왠지 그랬다고 뭔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또
1: 그렇죠.
0: 흥미로운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1: 이 니콜라 테슬라는
0: 네.
1: 사실 미국인이 아니어서 세르비아 출신인데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0: 오.
1: 전기공학자면서 이걸 바탕으로
0: 네.
1: 발명을 하다가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발명 활동을 이어갔던 거죠.
0: 아하.
1: 그래서 아무래도 터세였을까?
0: 뭔가 자존심이지 않았을까요? 이 에디슨의.
1: 미국의 이제 수소 자동차 회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수소 이런 발명품에 대해서도 이제
0: 네.
1: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 계승을 하는 느낌의, 이름이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요. 이게
0: 네.
1: 이상 교류 회전 자계라고 합니다. 제가 물리 쪽은 잘 몰라가지고.
0: 저도 전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1: 이상 교류 회전 자계 유도 전동기라고 상용화를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교류용 전동기의 상용화라고 하는 건데 전기공학 쪽에서는 위대한 네. 족적이라고 해요. 이제 뭐 일반인들은 이과 계열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공계 계열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과라 잘
0: 저도 문과라서
1: 그랬다고 어렵습니다.
0: 합니다. 네.
1: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동기 개념이 먼저 이제 세계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고. 니콜라 테슬라의 이 발명은 오늘날 사용되는 교류 전기 인프라 보급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니콜라 테슬라가 이게 어쩌면 제가 아까부터 생각이
0: 네.
1: 분명 에디슨의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저도,
1: 이제
0: 저도,
1: 말을
0: 맞아요.
1: 못 드리고 있었는데 테슬라였네요.
0: 맞아,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이 이제 라이벌이었고 이제 그분의 그 교병렬 갑자기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방금 말했는데
1: 이상 교류 회전자계. 아, 예.
0: 어쨌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에디슨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라 둘 다 위대한 발명가로 또 족적을 남겼고 또 그만큼 전 세계에서 또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데 이게 확실치는 않은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에디슨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뭐냐면 테슬라는
0: 네.
1: 엄친아라는 요즘에 이제 엄친아 이야기가 이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0: 아~
1: 엄친아에 어울리는 사람은 테슬라였다고 합니다.
0: 아, 어쩐지 그랬을 것 같아요.
1: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을 봐도 굉장히 뭔가 단정하고
0: 네.
1: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인데 좀 언변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대요.
0: 아~
1: 연설을 꽤 잘했고
0: 호호.
1: 이제 뭐 막 물리학자니까
0: 네네.
1: 머리는 당연히 좋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데 8개의 나라의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0: 와.
1: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였다고 해요.
0: 와, 진짜.
1: 근데 이제 얼굴이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고 이제 좀 잘생겼잖아요.
0: 네.
1: 근데 성격이 또 괴팍하지가 않아요. 발명가
0: 아, 치고.
1: 성격도 사교성이 있었대요. 사교성이 있는데 옷을 잘 입었다고 전해져가지고 전설의 엄친아래요.
0: 진짜 모든 걸 다 잘하네요.
1: 그 당시에 유럽에는 사교계의 활동이 활발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교계의 스타였다고 테슬라가. 네, 근데 다만 테슬라의 이제 삶의 목적 자체가 본인의 연구였기 때문에
0: 네.
1: 사교계 진출도 연구를 위한 인맥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참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생 독신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게 이제 너무 잘난 사람은 또 인간미가 없어가지고 보통 너무 잘나면 약간 좀 혼자 살더라고요.
1: 그래서 요즘 이제 말 나오는 게 일생에 친구 이상의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0: 네.
1: 사람들이 이를 두고 이제 뭐 동성애자니
0: 아하.
1: 무성애자니 이제 논란의 말들이 있었는데
0: 네.
1: 연구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갈망, 집착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아예 뭐 이성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된다고.
0: 그니까요.
1: 하네요.
0: 제가 또 그새 좀 찾아봤는데, 그, 테슬라 회사 이름이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또 회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그만큼 이제 이분의 그거에 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님께서.
1: 예, 예.
0: 그 단어는 한 두세 번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네요.
1: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우리 당시에 에디슨의 전기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가 있었고 에디슨의 전기 회사는 직류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전구의 직류 방식. 자, 근데 이제 교류 전쟁에서 테슬라의 파트너였던 이 웨스팅하우스. 테슬라는 이제 회사가 없고 파트너 회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였는데.
0: 네.
1: 에디슨의 직류랑 반대로 교류 전류 전통 방식을 특허를 내서 같이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대요.
0: 네.
1: 근데 이제 테슬라가 자신보단 인류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특허 등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0: 대단하네.
1: 뭐 이제 에디슨의 얘기지만
0: 네네.
1: 뭐 이제 테슬라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정부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0: 예. 네,
1: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력 발전 건립의 발전 형식으로 직류 방식의 전력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에디슨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교류 방식의 전력 사업을 시작했던 이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이 그 당시 붙었다고 해요.
0: 네네.
1: 나라에서 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0: 그쵸.
1: 사업이었고 엄청 큰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에디슨이 만년에
0: 네.
1: 했던 말이 나는 발명을 계속할 돈을 손에 넣으려고 발명을 한다라는 아...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어떻게 보면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발명가들은 뭐 돈이 나올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돈이 필요하니까
1: 그러다 보니 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엔 교류 방식 테슬라의 교류 방식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0: 아 훨씬 아무래도 더 뭐라고 해야 돼 발전된 기술이다 보니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1: 네.
0: 그러니까 에디슨이 어떻게든 니콜라를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러게.
0: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이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1: 네.
0: 일부러 그 전기 의자를 만들었대요.
1: 아.
0: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기 의자가 에디슨 때문에 생긴 거죠.
1: 고문 전기 충격 의자.
0: 네네. 그래서 와. 그 당시에 이제 사용범들을 그 전기 의자로 죽이려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 전기의 또 위험성 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1: 아, 예. 아,
0: 잘 좋게 잘 사용되진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보다 못한 그 간수가 차라리 화형을 시키자고 아. 할 정도로 아, 뭐 성능은 딱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또 인류의 안 좋은 획을 또 에디슨께서 그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어떤 발명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결핍이나 어떤 이런 질투심에서 이런 전기의자 같은 게 발명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동기부여에는 긍정적인 부분 말고도 질투나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 하고 또 그 테슬라의 교류 전기를 방해하려고 참 많은 걸 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0: 참 그래요.
1: 보면은 그 나이아가라 그 수력 발전에서
0: 예.
1: 졌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0: 맞아요.
1: 아 원체 그 전 그 전구하면 에디슨이라는 게
0: 그렇죠.
1: 예, 직류 전속 방식 자체를 먼저 연구를 해서 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다 이렇게 유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발전소나 전력망을 만드는 데는 먼저 쓰였느나 결국에 이제 변압에 용이하지 못해서
0: 아하
1: 그쪽 장거리 송전에서 손실이 많이 적었대요. 그래서 교류 방식이
0: 네.
1: 그래서 교류가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에디슨의 직류 전송 방식이 아, 일반 전기 분야에서는 사장됐고 세계적으로 교류 방식이 이제 쓰이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디슨은 테슬라를 어떻게든 지게 만들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용용 전기 의자도 만들었었고 아 그리고 로비를 많이 했다고 해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수록 뭔가 이 에디슨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게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0: 근데 또 이게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어쨌든 자신에 대한 발명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1: 그니까
0: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잘못된 표현 방향으로 뭔가 그게 좀 표출되지 않았나.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무작정 깎아내리기에는 이 사람이 또 업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기 많은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상용, 그러니까 그 전구를 발명했다고 뭐라고 하지 존경할 게 아니라 그 상용화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상용화된 전구를 발명한 게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1: 사실 뭐 에디슨은 본인의 이제 그 성공을 위해서
0: 네.
1: 열등감 때문에 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뒤에서 험담도 하고 이렇게 막 테슬라를 무너뜨리려고 로비도 하고 다녔지만 그런 일 때문에 좀 에디슨이 뒷공작으로
0: 네.
1: 테슬라를 몰락시키려고 마피아들과 결탁을 했고 뭐 테슬라의 회사를 망하게 할 악의적인 물건을 또 발명했다라는 소문들이 무성했대요. 무성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에디슨하고 테슬라는 뭐 몇몇 가지의 갈등 외에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예. 뭐 연락도 하고 지내고 이 전류전쟁 때문에 사실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0: 그쵸.
1: 네, 테슬라에게 대립보다는 에디슨과 나중에 좀 테슬라로부터 좀 AC 송전의 특허를 사들였던 그 웨스팅하우스사와의 대립이 큰 거래요. 네, 테슬라는 인물보다는
0: 그쵸.
1: 뭐 현재 이제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제 네. 그렇게 미워했구나 뭐 열등감이 있었구나 뭐 이런 일은 있지만 사실 그 테슬라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회사
0: 네.
1: 네, 그 회사와의 마찰이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라는 말이 생각이 됩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1: 예.
0: 참 이렇게 단순히 발명왕이라는 좀 밝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반대로 좀 어두운 부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만. 단순히 뭐 그 사람의 실패나 뭐 집착이나 이런 탐욕 같은 것들이 무조건 나쁘거나 또 두둔할 것은 아니다만 네.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예, 또 급하게 정리한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럼 저희는 네. 마지막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의 삶을 보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에디슨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미있는 놀이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리고 또 힘들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는 마음을 해낸다면 우리도 언젠가 에디슨처럼 우리의 인생을 전구처럼 밝게 비출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주 유니버스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선택이 모여 앞으로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각자의 생각과 바람을 한 표에 담아냈죠. 누군가는 기대를, 누군가는 변화를, 또 누군가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투표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 숫자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바라보면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결과보다 참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자유롭게 투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일상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선거와 현충일은 조금 닮아 있습니다. 선거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면 현충일은 과거를 향한 우리의 기억입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일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던진 소중한 한 표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삶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구상원 라디오 전지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보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곡 띄웁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6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은 아주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아쉬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공동체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되죠. 시민이 선택한 당선인들이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 이것 또한 역시 시민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때로는 응원을 보내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역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런 소통의 광장으로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지역에 대한 일들을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 함께 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

네, 이한철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1회 현충일을 맞아서요,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과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은 호국 봉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모시고 호국 봉은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의 주요 업무 그리고 6월 호국 봉은의 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6월 호국 봉은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전북 서부보훈지청,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지청은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십니다. 저희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과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의 예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다양한 보훈 대상자분들이 전라북도에 한 3만여 명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한 15,000분 정도가 그 전북 서부 보훈지청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그런데 아무래도 그 6.25 참전유공자분들처럼 고령인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4세시고 또 월남 참전유공자분들도 평균 연령이 79세십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 어르신들 댁으로 직접 찾아가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 서비스 등 노후복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노후를 돕고 예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고령인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먼저 올해 익산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보훈가족 두드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 배달망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고령 보훈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네. 또 비슷한 취지 사업으로 보부 안심콜도 있는데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로 홀로 거주하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 기록이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즉시 안부를 확인해서 위기 사항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또 올해 3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1: 네네.
2: 홀로 계신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이 신설되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사람과 그리고 기기를 활용해서 보훈 대상자분들을 밀착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도 살펴보고 계시고 있군요. 6월은 호국 봉은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호국 봉은의 달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연평해전처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6월을 호국 봉은의 달로 지정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2: 네, 우선 6개 시군 주간으로 6월 6일에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76주년 행사 등 기념 추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전북일보사 주간에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 및 정부포상 전수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유공자분들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입니다. 이 주제 아래 저희 지청에서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과 호국보훈 기부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가 궁금하네요. 제복 근무자 감사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제복 근무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보가 쏜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보는 국가보훈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지킬 보, 희생과 공헌에 보답한다는 갚을 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보가 쏜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 경찰, 해양경찰 등이 근무하는 기관에 직접 과일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창의 영선고등학교와 부안 베이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직접 쿠키를 구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소방관, 경찰관 분들에게 전달하는 응원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보보는 국가본부의 보훈 상징 캐릭터였군요. 다양한 감사 캠페인인데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과 함께 제복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취지가 따뜻하고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이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2: 네, 호국 보훈 기부런 이벤트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먼저 미션 두 개가 각각 진행되는데요. 러닝 앱이나 워킹 앱을 활용해서 6km 러닝 또는 6만 보를 걷고 인증하시거나 현충시설 방문 인증을 하시게 되면 각각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가 600명을 달성하게 되면 보훈가족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드릴 예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벤트 참여를 통해서 기부까지 된다니 정말 뜻깊은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600명 달성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6월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2: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번영은 영웅들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훈 대상자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평화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최한 2026년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일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평화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장애인 독서 복지 분야의 우수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도서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을 비롯해 수어로 소통하는 중급 수어교실, 손으로 전하는 소통, 수어 영상 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 그리고 그림책과 식물을 활용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원의 테라피 꽃으로 엮는 마음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중급 수어 교실은 지난

4월 운영된 초급 과정에 높은 호응에 힘입어 개설된 심화 과정으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창업 상담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6일 금요일 청년 이음 전주에서 6월 청년 창업 금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은 창업 전문가와의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경영 전략과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매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네이버 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년 이음 전주 1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 일자리과 063-281-87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 전주 단오가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에 맞춰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 감기, 수리취떡 나눔, 전통놀이 체험 등 단오의 세시 풍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낮부터 밤까지 전통 예술과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되며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입니다. 특히 덕진 호수를 배경으로 조성된 피크닉 존에서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천년 역사를 밤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전주시는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경기전과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가명 등 전주의 대표 국가유산을 무대로 다양한 야간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야행은 후백제 왕도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에 이르는 전주의 역사를 8개 분야, 25개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후백제 유적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견원대왕배 씨름대회, 역사기행 프로그램인 후백제 왕궁 산선행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경기전을 배경으로 한 공포체험 프로그램 좀비실록, 전주 향교에서 진행되는 추리 미션 향교괴담, 풍남문 앞 국악공연 뜻밖의 국악, 달빛 아래 차 문화를 즐기는 달빛 차회 등 야간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초여름 밤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2026 전주 국가유산 야행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인형극도 보고 한지 인형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인형극 호랑바위가 오전 10시 30분에 토끼와 호랑이의 재치 있는 이야기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오후 2시에 공연됩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연계한 한지인형 제작 체험도 마련됩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비는 7,000원입니다. 참여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은 한옥마을 인형극 체험관에서 진행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010-8668-804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마마무 포 플라워즈.

네, 마마무 포 플라우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주시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30쌍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 통합지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81-8715번입니다. 전주시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26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 능력 강화 사업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국내 집중 영어 교육과 해외 체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발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대학생 가운데 2026년도 2학기 휴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영어 몰입 집중 과정을 거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현지에서 2주에서 3주간 해외 체험 연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 이내이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이음 전주 4층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전주인재육성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문의전화 063-283-5501번입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7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돌봄 명상과 MBTI, 애니어그램, 웃음테라피, 미술치유, 마음컨트롤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흡과 소리를 통한 요가 회복 명상, MBTI 기반 자기이해와 마음 회복,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탐색, 웃음을 통한 행복감 향상, 미술로 내면을 표현하는 야간 미술치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모집은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전화 또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이나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모든 회기에 참석한 참여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덕진보건소 전화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5일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네,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청 앞 노선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장터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선광장에서 제7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판매장터와 체험장터, 놀이마당, 공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됩니다. 판매장터에서는 수공예품과 생활소품, 문구류, 놀이키트는 물론 수제 디저트와 커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장터에서는 슬라임과 펜 만들기, 수달키링과 다육화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딱지치기와 신발 던지기 등 같은 전통 놀이와 함께 팀을 이루어 단서를 찾고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게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바이올린 연주와 난타 공연,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어반 스케치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반 스케치로 떠나는 전주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그림과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지역의 풍경, 기억을 기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총 12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그리다, 말하다, 나누다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그리다 과정에서는 어반 스케치를 통해 골목과 한옥마을, 공원 등 전주의 다양한 풍경을 직접 그려보며 자신만의 시선과 감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말하다 과정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기억, 공간의 감각을 시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오광민 곁에 한구루 그림공방 대표가 맡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 등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드로잉과 방송에 관심 있는 시민 1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2520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2026년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라디오 방송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방송 기획과 원고 작성, 장비 활용, 방송 운영 실습은 물론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됩니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총 9차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전주 FM에서 직접 방송 활동을 희망하는 전주시민 15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선발 과정을 거쳐 참여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와 천마중길 아울터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14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63-252-0935입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J-Rabbit, Happiness.

네, 제이래빗 해피니스 듣고 왔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조원 듣고 계셨는데요. 935 라디오 전조원 어느덧 오늘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행정을 책임지겠지만 결국 지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겁니다. 그래서 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의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못하면 또 잘하고 또 이렇게 비판도 쓴소리도 하고요. 또 잘하고 있으면 또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게 우리 때또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현충일이죠. 제71회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끝곡으로 이클립스 소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사상충입니다. 모기만 물려도 걸린다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걸까? 그렇다면 실내견은 괜찮은 걸까? 예방약만 먹이면 되는 걸까? 궁금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더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까?
1: 저는 차라리 추운 네. 게 나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더위 타파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1: 에어컨이 최고죠.
0: 현명하십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또 우리 반려동물들 위해서 여름에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심장사상충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일단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장에 사는 큰 기생충이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안에 심장 안에서도 특히 이제 폐동맥 쪽에 주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안에 기생충이 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감염된 강아지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심장에 사는 기생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이제 강아지들끼리 접촉을 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개체인 모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왜 봄에서 여름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에서 심장사상충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쯤 돼서부터 이제 모기에 물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로 외계가 돼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중요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모기라는 게 모든 모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모든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결국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강아지를 모기가 물고요.
0: 아하.
1: 그 모기가 다시 우리 집 강아지를 물었을 때 예,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유충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근데 그 유충이 아까 말씀하신 심장까지 그 기생충이 가는 거예요?
1: 유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 기생충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시고 네. 어린 기생충이 제 몸 안에 이제 강아지 몸 안에 감염이 됐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 어린 기생충이 이제 자충 단계를 거쳐서 네. 성충까지
0: 그렇겠죠?
1: 크겠죠?
0: 네.
1: 이제 보통 기간이 좀씩 다르긴 한데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큰 상태로 이제 심장 안에 기생을 하게 되는 거고
0: 네.
1: 이제 그 유충이 여러 개가 이제 커서 이제 암컷 성충과 수컷 네. 성충이 만나게 되면 계속 새끼를 낳겠죠. 아.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심장사상충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0: 네.
1: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심장사상충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산책을 하지 않는 우리 강아지는 실내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아파트까지 모기가 올라오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누구나 다 심장사상충에
0: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근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기가 들어와서 뭐 자다가도 나도 모르게 물리기도
0: 사람
1: 하고
0: 사람 옷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산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 계절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것
0: 그렇군요.
1: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일단 증상이 어떤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1: 일단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 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가 강아지를 물게 되면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유충 상태에서 자충이 되고 성충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 같은 게 없습니다.
0: 거죠?
1: 증상이 없는데 이제 폐동맥 안에서 심장사상충들이 크고 그리고 나서 마릿수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0: 아하.
1: 그러면서 심장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기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폐동맥 압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심장이 그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기도에 압박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 증상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요. 또 심장 안에 여러 마리의 기생충이 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이 뛰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이가 숨이 차해요라고 좀 너무
0: 헥헥거리거나
1: 헐떡임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중에는 복수가 차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당연히 산책하면 더 많이 헥헥거리고 이제 헐떡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령견은 더 그게 또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침, 감기, 목을 좀 힘들어한다. 기관지 쪽을 좀 힘들어하는 증상이 첫 번째고 운동했을 때 좀 헥헥된다.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간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심장사상충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노령성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이나 기관지 질환으로 인한 건지를 좀 감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까 기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침의 양상이 감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저희 수의사들이 청진을 했을 때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0: 우리는 구분을 못 하겠군요.
1: 사실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기침 양상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심장 때문인지 어떤 단순하게 기관지염 때문인지를 사실은 간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헐떡거리는 게 계속되고
1: 맞습니다.
0: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이게 며칠간 이게 계속된다.
1: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에 한번 와보셔서 사실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가 뭐 사실은 심장사상충이 진단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
0: 어떤 검사를 합니까?
1: 저희가 보통 키트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키트를 했을 때 저희 코로나 옛날에 감염됐을 때 키트 찍으면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처럼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이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피를 좀 뽑아요. 피를 좀 뽑아가지고 피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성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디텍을 하는 키트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충이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유충으로 감염이 돼서 자충이 됐어요. 자충이 되고도 아이가 성충이 됐는데 성충이 몸 안에 있을지언정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는 내가 현 시점에서 심장사상충에 비록 감염이 되었지만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네. 게 그런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위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감염이 되었지만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좀
0: 아, 코로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 많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직 잠복기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며칠 있다 다시 해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사상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좀 심장사상충이 의심이 되는데 네.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검을 통해서 확진을 받기도 하고요.
0: 네.
1: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사상충들이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심장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크거든요. 이제 키트에서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초기인 경우나 아니면 수컷들만 좀 있는 경우에는 좀 간혹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마리수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큰 성충들이 많이 없는 단계다 보니까 심장사상충을 심장초음파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심장사상충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 때문에 폐동맥 압력이 높아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심장사상충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이것도 예방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나요?
1: 보통 저희가 이제 예방약은 요즘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0: 네네.
1: 어떤 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냥 심장사상충만 예방약만 정기적으로 해주셔도 충분한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0: 1년에 한 번인가요?
1: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래서 어떤 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이렇습니까?
1: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저희가 먹는 약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경우가 있고
0: 네네.
1: 아니면 목 뒤에 바르는 걸로 바르는 약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는 건데 1년에 한 번 맞으면 효과가 1년 동안 유지가 돼서
0: 네.
1: 그건 딱 심장사상충만 예방이 아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약 형태도 많이 나와 있고 바르는 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딱 심장사상충만 되는 것들이 있고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이 좀 같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건 좀 장단이 있어서 내가 좀 병원에 좀 자주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0: 네, 네.
1: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 통해서 예방을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심장사상충뿐만이 아니라 좀 풀밭도 많이 들어가고 좀
0: 네.
1: 외부기생충도 같이 좀 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바르는 거나 먹는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외부기생충이 예방이 되는 범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외부기생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진먼지 진드기가 일부 예방이 되는 제품들도 나오고
0: 네.
1: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장사상충 예방도 원하고 우리 아이가 산책도 자주 나가서 다른 외부기생충도 원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일부 알러지에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0: 네.
1: 있어서 알러지 예방도 좀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0: 네.
1: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시면 어떤 제품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충분히
0: 아니면 이렇게도 네. 하나요? 아이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1: 네네
0: 진짜 약 먹이는 게 너무 힘든 강아지는 주사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0: 네.
1: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부작용도 좀 심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사를 이렇게 루틴하게 쓰고 있지는 않고
0: 네.
1: 사실은 먹는 약이나 바른 약 위주로
0: 그렇군요.
1: 좀 처방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아이가 뭐 먹는 약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먹는 약이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0: 네.
1: 좀 부작용도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간혹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발라주는 약을 좀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바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바로 바르고 난 이후에 바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격견이 그 바른 부위를 핥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
0: 네.
1: 바르다 보니까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안고 가시는데
0: 네.
1: 뭐 보호자한테 그게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옷에 묻어서 흡수가 100% 다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해서 맞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뭐 워낙 이 폭염 뭐 이런 거 일반화가 됐고요.
1: 네네.
0: 겨울철에도 모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겨울엔 안전하겠지 안심할 게 아니고 그냥 연중 이렇게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1: 실제로 저희가 1년 내내 먹이시는 거를 가장 권장드리기는 하지만
0: 네.
1: 최근은 아니고 보호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네 달 안 먹이시고 나머지는 8달은 쭉 먹이시던 보호자였는데
0: 네.
1: 저도 사실은 모기가 없는 계절에는 안 하고 모기가 좀 있는 계절에는 대부분 하셔서
0: 네네.
1: 심장사상충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었는데
0: 네.
1: 되게 운이 안 좋게도 11월 달에 모기에 물렸던
0: 아이쿠.
1: 거죠. 아마 그건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11월 달쯤에 사상충을 하지 않는 시점에 모기에 물려서 그것이 커버리는 거죠. 이미 커버리고 네 달 동안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다시 사상충을 시작을 하셨어요.
0: 네네.
1: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상충 성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모기에 물린다라고 하면 모기가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유충이 자충으로 크고 자충이 성충으로 되는 건데 사실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상충 약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충 단계에서 감염을 막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아이가 이미 감염이 11월 달에 돼서 4월 달에 다시 심장사상충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만약에 성충까지
0: 그렇죠.
1: 자라버렸다라고 하면
0: 네.
1: 그 이후에 8달을 열심히 발라주신다고 하더라도 성충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경우에는 이미 보호자분께서는 나는 한 달에 1년에 8번 정도 발라서 사상충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라버린 성충은 사상충약을 아무리 바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죠.
0: 네.
1: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충이 다 컸을 때는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0: 네네.
1: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사상충이 또 마찬가지로 유충상태의 자충, 성충을 거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상충약을 계속 바름으로써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는
0: 그렇죠.
1: 있겠죠.
0: 그 효과는
1: 그
0: 기대할
1: 효과는
0: 수 있지만
1: 이미 감염이 된 성충을 네. 죽일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성충 치료를 따로 받아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전 그 예를 든 강아지는 그래서 성충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1: 아, 네, 괜찮습니다.
0: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성충 이미 자라서 다 감염이 된 걸 확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 완치까지는?
1: 사실은 심장 사상충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있기는 하지만 성충이 몇 마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1기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충의 개수나 성충 마리수나 성충이 폐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정말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지 염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수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중간에 전혀 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고 감염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계속 심장사상충의 마리수가 폐동맥 안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4기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상충 치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상충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서 심장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잖아요. 약을 세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상충이 바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생충이 안 그래도 혈관 안에 있다가 사상충이 죽으면 바로 힘을 못 쓰겠죠.
0: 네.
1: 그러면서 혈관을 바로 막아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혈전
0: 네,
1: 이런
0: 네.
1: 문제들로 인해서 당연히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장사상충 기수에 따라서 약 약을 몇 번을 써야 될지 주사를 네. 주사제를 맞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뭐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몇 개인지를 심장 초음파를 네. 통해서 심장 사상충이 폐동맥에만 있는지 폐동맥에 영향이 폐동맥으로 인한 영향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충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유충들이 몸 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혈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유충 찌꺼기들이 뭉쳐서 혈전이 되고 그런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를 막으면 뭐 뇌경색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뭐 정말 3개월에서 1년 동안 네. 꾸준하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0: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1: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동맥에서 사상충을 직접 꺼내기도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심장 왜 그러냐면 너무 폐동맥 안에 마리수가 너무 많게 되면 네. 이로 인해서 뭐 혈전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영증 수치도
0: 약으로는 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네. 물리적으로 최대한 심장 사상충을 네. 제거한 이후에 네. 치료를 네.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직접 열어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네.
1: 아니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까지 이렇게 타고 가요.
0: 그래서 개복하지 않는
1: 개복하지
0: 거잖아요.
1: 않고 저희가 네. 목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깊이 심장까지 따라갑니다. 심장까지 따라가서 폐동맥 안에 있는 폐동맥까지 가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낚시한다고 하죠.
0: 네네네.
1: 직접 꺼내서 네.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몇 끼에 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과적으로 약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마찬가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게 중증도가 어느 정도냐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반려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1: 네네.
0: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이 리듬을 찾아야 될까요? 약 먹이는 리듬을?
1: 그냥 생각나신 한 달이 네. 좀 지났다라고 네. 하면 내가 일주일 늦었네라고 하면 네. 일주일 후라도 바로 해주시면
0: 네.
1: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완전히 지난달 한 달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바로 또 먹이면 괜찮은가요?
1: 바로 먹이시는 게 훨씬 네. 추천이 되죠. 어쨌든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유충 단계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심장 사상충을 발라줌으로써 유충이 바로 죽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성충까지 되는 과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0: 되고 그런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치료 과정에서는 네. 몸 안에 있는 사상충들을 서서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심장 사상충들이 어떻게 보면 폐혈관을 막거나 다른 일반적인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네. 폐혈관에 훨씬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 기간 중에는 산책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0: 아예 실내 배변은 절대 안 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나가서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와야 될까요?
1: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이게 내가 몸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상황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조심해야 된다,
1: 그래서 그냥 서서히 우리 네. 아이가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예. 좀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가벼운 산책 정도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흥분한다던가 그렇게 심박수가 좀 네네. 빨라지는 환경 아니면 굉장히 더운 날씨 이럴 때는 네. 아무래도 산책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1: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데 네.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심장 사상충의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폐동맥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폐수종의 위험성이 좀 네. 커지는 네. 거기도 하고요. 한번 넓어진 폐동맥 압력, 높아진 폐동맥 압력을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손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에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진 심장사상충 치료가 늦어진 아이들은 평생 또 심장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치료를 적기에 빠르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그런데 네. 원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경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워낙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 이 음식 먹이면 좋아진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잖아요.
1: 사실은 뭐 어떤 음식과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0: 이 심장사상충은
1: 정말 네.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물릴 수 있는 계절에 사실 예방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를 사실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는 심장사상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0: 없죠. 검사 외에는
1: 맞습니다.
0: 없으니까요.
1: 그래서 좀 정확하게 네.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좀 헐떡거림이 좀 심한다든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발라주시는 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예방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게 무슨 소형견, 대형견 이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모기에 감염되는 거니까.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냥 뭐 털이 예를 들면 그 비숑프리제 같은 경우는 털이 굽실굽실해서 모기에 잘 안 물릴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겠네요.
1: 아, 그렇죠. 털이 없는 부위도 물릴 네, 수가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방을 해주시면 좋으실
0: 네.
1: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심장사상충 얘기 쭉 해봤는데 끝으로 보호자분들께 이건 정말 중요하다. 놓치지 마시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1: 사실은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뭐 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있으면 누구 어떤 강아지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만 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심장사상충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매달 1일, 5일 이렇게 정해주셔서 심장사상충 예방만 네. 해주시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예방약만 발라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0: 예방이 가장 좋은 약이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보호자들이 가장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날짜를 놓쳤다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놓친 그 순간에 뭐 일주일이 늦었건 한 달이 늦었건 간에 그 순간에 또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

0: 진,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오늘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결국 보호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진행의 저는 이재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윗세대에겐 잊을 수 없는 시기 6월이지만 우리 아랫세대에겐 그랬구나 그 정도의 흐린 감정 정도의 느낌이 있는 6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권력을 누릴 사람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일을 꼭 해낼 사람 고르셔서 투표하시고요. 지역 발전을 이룬 기초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표 행사하십시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무원을 독살하려는 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자은과 인권 앞에 새로운 인물 야겨스님이 나타납니다. 무원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찾아온 그는 적지 않게 놀라지요. 자, 오늘은요. 125페이지부터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1: 저 스님을 무슨 수로 믿고 어디까지 말할 셈인가?
0: 급히 마련된 야갸의 처소는 자은과 인곤이 머무는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사나의 배려임이 틀림없었고 덕분에 인곤도 진솔하게 물을 수 있었다.
1: 야갸 스님은 전쟁 때 한둘은 죽이지 않았을 거야. 저런 사람이 누굴 죽이려 했다면 훨씬 흉포하고 시끄러운 수단을 골랐을 걸세. 게다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면 굳이와 독군어른의 시주의를 밝힐 리 없지. 이 집안이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고 아무래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야. 무엇을 도와달라 부탁드리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사람에 대해서라면 자네가 나보다 잘 알겠지. 그 밖의 것이라면 다 내가 낫지만.
0: 잘난 척쟁이 백제인 같으니라고. 자은은 찌푸렸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인곤을 야갸의 방 밖에 세워두고 엿듣느니가 없도록 했다. 사나와 함께 야갸를 마주한 자은은 사열태계와 그간 알게 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마도 다음연 스미는 독버섯의 집으로 누군가 독군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는 것, 딱 한 번 독군을 깨울 수 있는 약을 구해왔다는 것. 다시 듣는 사나는 창백해졌지만 야갸는 붉어졌다.
2: 당장 옷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의 모두를 한 곳에 모아라. 숨겨둔 독을 찾을 것이다.
0: 연유는 뭐라 하실 겁니까?
3: 앗 하고 야갸가 당황해했다. 독살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다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지요.
2: 그러면
0: 방마다의 사악한 기운을 정화한다 하시죠. 야갸가 사나를 힐끔 보며 투덜거렸다.
2: 이런 자가 전쟁 때 있었더라면 독군님이 예뻐하셨겠군. 그렇게 암세.
0: 곧바로 기찬을 불러 모두 방을 비우고 안마당에 모이게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깥이 어수선해졌다. 야갸가 가지고 온 침향을 준비하는 걸 기다리기 위해 자은도 방을 나와 인곤과 함께 섰다.
4: 그래봐야 소용없을 텐데. 이미 태우거나 묻었겠지. 적어도 우리가 온 후에는.
0: 인곤이 자은에게 속삭였다.
4: 또 모르지. 한 번은 뒤집어보고 싶었으니 스님의 이름을 빌리는 게 용이할 거야.
0: 야갸는 자은과 인곤을 데리고 다니며 향을 피우고 독경을 하는 척 방마다 뒤졌다. 아무 괴짝이나 일단 던지고 보는 스님을 그렇게 하면 샅샅이 뒤지기 더 어렵다고 말렸다. 한 집의 방들이 다 닮아있는 것 같지만 문을 열 때마다 방의 주인이 또렷이 보이는 특이한 경험이었다. 지율의 방에는 잡고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가구들이 많았고 약재를 간단히 데울 수 있는 도기들과 화로가 있었다. 화로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제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지율의 방과 옥화의 방 사이에는 금갑 거치대가 있는 폭은 좁지만 안으로 깊은 방이 있었다. 부부가 방을 함께 쓰지 않지만 옥화가 지율이 금갑을 입을 때 도와주는 듯 했다. 그 공간은 창이 작아 어둑했다. 옥화의 방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살림살이와 음식을 하는 법에 대해 적어둔 목간이 있었다. 옥화가 직접 적은 듯 한문과 이두가 섞여 있어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긴 쉽지 않았다.
5: 아, 이거 버섯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0: 인곤이 하나를 발견했지만 읽어보니
3: 독버섯과는 관련이 없고 버섯탕에 대한 것이었다. 사나는 이 집에 짧게 다니러 온 것이고 자은과 인곤을 불러온 장본인이니 방을 뒤지지 않아도 된다 말했지만 야갸 스님이 고집을 부려 뒤져보았다. 있을 법한 물건들을 제외하고 나니 초반엔 독군이 어파에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적이 몇 개 나왔다. 기찬과 연난은 아이들을 연난의 부모에게 맡기기 전에 한 방에서 지냈는지 큰 방에 짐이 많았다. 사일 댁에서 가장 화목하고 소란스러운 쪽이었으리라 짐작되었다. 이불이 여러 채, 옷가지도 섞여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잡동사니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옥화에 비해 덤벙덤벙한 면이 있는 연난이 쌓아둔 바느질거리에 땀이 엉망이라 인곤의 손이 움찔거렸다. 제대로 고쳐두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다. 중봉과 두섭의 방은 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독군을 보좌하기 위해서인지 서로의 들고 남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비스듬히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 중봉의 방과 그 옆방에는 여전히 중봉이 자주 손질하는 듯한 무기류가 많았다. 전쟁 때 얻은 것으로 보이는 중해 보이는 물건들 쪽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엉켜 방치된 채였다. 두섭의 방은 그의 반에 무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무기뿐 아니라 다른 소지품들도 어떤 특색도 없이 단출한 방을 먼저 보고서는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들을 겪었는지 전혀 알아내지 못할 것이었다. 두섭이 다음 날 이 집을 걸어나가 사라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고 두섭의 안위에 대해 염려하게 되었다. 중봉과 두섭 두 사람이 잃은 것, 두 사람이 품고 있을 후회들,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쪽과 그럴 수 없었던 쪽에 대해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었다. 서고에는 의외로 책이 많았다. 무인 집안이라 적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서고였다. 책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 책들 중에 독에 관한 것이 있다면? 자은의 말에 야갸가 눈을 번쩍 떴다. 찾아낼 수 있겠는가? 제가 외고 있는 책들을 제외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눈과 손이 한 쌍 더 있기도 하고요. 자은이 인곤을 가리키자 인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야갸를 보았다. 인곤은 공을 하나 더 세웠는데 서고에서 나오다가 수상할 정도로 동그래 보이는 돌을 하나 발견한 것이었다. 나뭇가지로 열심히 파자 예상보다 깊이 박혀 있었고 뒤집으니 작은 절구였다.
6: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버섯을 빻을 절구일 수도 있겠군. 멀리 가져가 버리는 게 좋았을 텐데.
3: 들고 나기엔 너무 눈에 띄는 물건이지요. 공인은 나무였을 테니 벌써 태우고 없을 것이었다. 인군이 절구를 안아들었다. 원래 이 집의 물건인지 확인해야 했다. 집에 머물며 일하는 사람들의 방도 뒤졌다. 원래 집에 물품이었는데 은근슬쩍 방으로 옮겨진 것들이 있었지만 없었다. 애매하고 흐린 영역은 그대로 애매하게 남겨두고 남아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만 탐색했다. 부엌채와 창고들, 마구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구석에서 말린 버섯들을 찾았지만 오래된 것이었고 이미 거의 부스러진 상태였다. 인곤이 굳이 입에 넣고 씹었다.
6: 평범한 버섯이네. 먼지 맛밖에 나지 않아.
3: 사열택의 수색을 마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절구에 대해서는 옥화에게 금방 확인받을 수 있었다. 원래 있던 물건이 맞네요. 그런 작은 절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큰 도락이 두 개나 있다 보니 옥화가 손을 내밀어 받으려 하기에 사악하게 뒤집혀 있었으니 쓰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이 남아있거나 씻기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데에 쓰인 물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게 느껴졌으므로 밤새 인곤과 책들을 살폈다. 독군의 숨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모르는 때 잠은 미뤄두어도 좋았다. 책의 처음, 중간, 끝을 살펴 이상한 부분이 없나 살폈다. 가운데 몰래 끼워넣은 종이가 없는지도 넘겨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들, 경전들, 사혈택과 식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들, 중요한 서신을 묶어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별다른 것을 건질 수 없겠구나. 기대 없이 펼친 책이 자은을 졸린 머리를 깨운 것은 막바지에 이르러서였다. 표지가 어디로인가 사라진 낡은 책 안쪽은 서체가 들쑥날쑥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빌린 약서나 본초서를 베낀 듯 얼핏 보기엔 신농본초경이나 명의별록, 신수본초 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은은 그 책들을 훑듯이 한번 읽은 적 있으나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인곤, 이 책 좀 보게나. 책을 넘겨주었다.
6: 오, 약에 관한 책에 독에 관한 것이 적혀 있을 수 있겠군. 게다가
3: 인근이 안쪽으로 날카로이 잘려나간 부분을 펼쳐 보여주었다.
6: 그냥 찍힌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의심을 받을까 없애버린 장이 아닐까 싶어.
3: 자은도 손가락을 넣어 찍히고 남은 부분을 만져보았다. 인곤이 아니었더라면 놓칠 뻔했다.
6: 그런데 이런 바다 건너에 오래된 책을 베낀 것이고 신라의 사냐에는 똑같은 것이 나고 자라지 않을 텐데.
3: 독군 어른이 누워 계신 것이 그리 설명될 수도 있겠어. 책에서 본대로 버섯이든 무엇이든 구했으니 같지 않고 살짝 달랐던 게지. 책에는 그림이 없었다. 전부 글이었다. 거기다 약초의 이름에는 평소 쓰이지 않은 글자들이 드물지 않게 쓰였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복잡하게 이를 데 없었다. 글어를 대충 읽힌 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서고에 드나드는 게 이상하지 않으며 돌절구를 훔쳤다 쓰고 난 후 서고 앞에 못 올 수 있고 글을 해석하는 데 뛰어난 이는 누구일까? 사나와 약야 두 사람에게 다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저도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사나가 자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하셨던 건지 자애로우셨던 건지 짚어 말하기 어렵지만 아버지가 일찍부터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라는 내내 서구를 드나들었지요. 쓰는 것은 오라버니나 동생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읽는 것은 그리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나님은 독군 어른이 쓰러지시고 난 후 사일택에 돌아오신 거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자은이 사나에게 부드럽게 부탁했다. 어쩐지 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숨기는 게 있다 여기실까 했어요.
6: 네, 뜻을 이해했습니다.
3: 사나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하인을 불러 최근 서고를 누가 썼는지 물었다. 하인은 큰 의심 없이 지율은 전장에서 돌아온 이후로 거의 쓰지 않았고 기찬이 집안의 일을 돌보게 된 이후부터 자주 썼으며 독군과 그 가신들인 중봉과 두섭도 독군이 정정하실 때 긴 시간을 서고에서 보내곤 했고 부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도 서신을 쓸 일이 있을 때 직접 쓰거나 두섭의 도움을 받곤 했다고 고했다. 그러니까 중봉님과 두섭님 중에는 두섭님이 읽고 쓰는데 낫다? 중봉님은 언변은 좋으신데 붓을 주시면 글씨가 넓적하게 뭉개져 아무도 중봉님께 뭘 대신 써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중봉님은 명필이시죠. 하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서구를 청소하는 이들이 몇 있다고 했다.
6: 서책이 귀하긴 하지만 서구를 잠가두진 않으셨다는 거죠?
3: 잠이 짧은 날이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열어두었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집안을 꾸리고 있다는 자신이 있던지라. 자은의 물음에 사나가 말끝을 흐렸다. 사람을 물리면서 야갸 스님을 모시고 와달라 부탁했다. 되도록 조용히. 그 스님이 조용히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우면서도. 야갸는 성미에는 맞지 않았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발소리를 작게 내며 세 사람에게 와 주었다.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야갸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6: 도와줄 수는 있네만 내가 몰래 들어와 독군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으면 어찌하려고 나를 믿는가?
3: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니 드디어 생각이 거기까지 가 닿는 모양이었다.
6: 스님은 몰래 움직이시는 적합한 분이 아니십니다.
3: 자은은 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6: 뭐라?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는 날아다녔어. 아군은 나를 날랜 도깨비로 불렀어.
7: 오, 그럼 적군은요?
3: 인군이 눈치 없이 물었다. 야갸는 끙 하는 소리를 내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은은 아마 멧돼지가 아니었을지 짐작했다.
6: 독군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타들어가니 내 뭐라도 하지 말해보게나.
3: 돌절구가 서구 앞에 묻혀있고 본초서를 베낀 묶음에서 찢겨나간 부분이 있는 이상 독살자가 서구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고 간악한 짓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바탕으로 자은은 다음의 행동을 제안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그림도 없이 낯선 글자로 가득한 본초서를 읽고 이를 도모할 만한 인물들을 추려야 합니다.
6: 어떤 꾀?
3: 인군의 생각이었기에 인군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6: 독군어른을 일으키기 위해 집안 모두의 기호문이 필요하다고 하십시오.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쓴 기호문을 각자 베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호문에는 모양이 비슷하여 사람들이 잘못 쓰곤 하는 글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천, 지아비부, 우르누, 돌석, 안일미, 끝말, 흑토, 선비사, 나도와, 소우, 이미이와, 몸기. 일단은 기원문에 쓰여도 이상하지 않을 글자들로 골라봤습니다만 획이 더 많은 글자들은 빼고 모두에게 쓰게 할 테니 간단한 글자인 것이 적당하고 빨리 옮기라고 부추기기도 맞춤이고 상대를 방심하게 하기도 좋지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에 일부러 애매하게 써두는 것입니다. 그 글자로도 보이고 저 글자로도 보이게요. 문맥을 아는 자는 맞는 쪽을 고르겠지요. 그저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읽으며 옮길 테니까요. 그렇게 글을 잘 다루는 일을 추려낸다? 그 중에 독살자가 있을 겁니다. 추려낸 이들이 독군님이 쓰러지신 날 어떻게 독군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7: 대단한 일도 아니군.
3: 야갸가 승낙하자 인군이 재주 좋게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도록 획의 길이들을 조정하여 기원문을 써냈다. 몇 번 틀리지도 않았다. 하여간 기이한 재주란 전부 모아둔 식객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독군이 회복하기만을 바라는 내용으로 문장도 자연스러웠다. 위험한 자가 될 뻔한 것을 데리고 와 잘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생각하는 자은이었다. 야갸의 독촉이랄지 호령이랄지로 사열택에 살고 드나드는 모두의 기호문을 얻어낸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떨떠름해하는 자도 있고 당혹스러워하는 자도 있고 대부분은 붓을 쥐어본 적도 없이 억지로 따라 그린 형국이었다.
6: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3: 야갸의 반응도 그럴만한 것이 인군이 파둔 함정으로

이제는 미룰 수 없겠군. 내가 독군님을 깨우마. 산하가 얼어붙었다. 스님, 일이 필연적으로 일이 되려고 내가 온 것 같다. 네 짐을 대신 들기 위해 독군 어른의 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아무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뒤에 감히 독군 어른께 독을 쓴 놈을 잡아 응당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자. 자은은 세상 일을 약야처럼 단순히 볼 수 있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거칠 것이 없을지 다소 부러워지고 있었다. 인곤이 약첩을 꺼내왔다. 산하가 필요한 도구들을 들고 왔고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가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화요일 저녁 9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봬요. 함께 하신 방송은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고요.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서툰 내 맘 한마디에 소리 없는 진심을 담아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둘둘 Miss you more than I thought about you Is it still cruel

믿죠. 날 믿어요. 웃음 짓기엔 그대가 지쳤고 화내기엔

0: 안녕하세요. 한종 동해 라디오 사회자 유 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1: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李佳玉，很高兴和大家见面。
0: 오늘은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시선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今天这期节目呢，我们想要聊的不只是怎么治疗牙齿，也是在看牙这件事情背后，很多人都会经历的紧张、犹豫，到最后的安心的过程。
0: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단순히 치과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털어주고 누군가의 미소를 지켜주는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순효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원장 손효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另外呢，我们今天也邀请到了负责中文咨询和口译工作的车海仙经理，欢迎。大家好，我是负责中文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협회의 주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뒤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首先呢，5月2日，在民主劳动组合总联盟全北本部会议室举行了全北全球移民协会成立的仪式，以及零拖欠工资宣言的活动。全北地区的移民协会，还有各国的社群以及劳动。